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니셨습니다.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형제.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실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망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형제와 대화하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도 그 형제를 보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은 단 두 명을 데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분이 다 전부였습니다. 회사 운영은 오로지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은 많은 업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신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소중하고 대단했지만 그가 하는 사역보다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를 만나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가 성령의 포로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연구에 평생을 바친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포로가 돼야 된다. 그가 성령을 연구해 보니까 얻은 결론이에요. 성령의 포로가 돼야 된다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라는 거죠.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토저 박사는 세상의 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연기 냄새가 옷에 배듯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의 영은 온갖 종류의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단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아들, 딸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들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조차도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다 설명해 준 단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 하면 보혜사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지켜주고 은혜 가운데 가르쳐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입니다. 부른다는 겁니다. 초청한다는 뜻이고 위로한다는 뜻이고 격려한다는 그 말에서 이 성령님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세요.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변호를 해주셔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탄원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믿는 신자를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진리로 이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이끌림 받으며 가며 다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죄의 잘못을 알려주는 상담자는 카운셀링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남성 명사, 형용사를 쓰면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그 단어 속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자체이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단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면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세 가지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누구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시는 트라이온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면서 죄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진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현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그리고 성령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삼가 조심해서 be carefully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 사람들이 그냥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난 공부 체질이 아니야 하고 무관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좀 관계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 말을 마음껏 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늘어놓는 것을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에 사로잡혔기도 합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제가 금요철회를 준비하는 게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사람이 진짜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들고 섰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미물이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했던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다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크고 위대하세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단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진짜 알매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말, 지혜와 훈계, 여기서 훈계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 성경 공부도 그냥 자기 말하는 걸로 알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 지식을 늘리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훈련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훈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식 습득으로 이 훈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출세와 명예, 학문을 위해서는 날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공부는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진리. 우리는 이대로 가면 지옥보다 더한 영원한 불목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우리는 살게 됐거든요. 이 진리.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온통 하나님만 알기로 한 우리 그 형제의 간증과 같니? 세상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리, 날마다 나에게 생생하게 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싸개로 주의 날개 아래 품고 가시는 그 진리,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련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모른 채 퍽퍽 쓰러져요. 하지만 진리의 영,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된 진리인 성경 안에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숨쉬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은 무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계 나라의 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호흡하셔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비록 고난이 와도 교훈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비록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지역과 민족과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역경이 와도 바르게 함,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주신 그분 안에서 다른 헛된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 안에서 배워간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가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감정적으로 얼른 봉사해. 그러다가 시험 들고 교회도 오게. 근데 정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통해 연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져서 봉사하면 오래갑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진리 안에 세워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였던 나라의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있는 다윗이,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씀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수없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시편 1편에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The delight is in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You on the word wonder Lord meditate in day and n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모습과도 같더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그 모습으로 비교하고 결론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손으로 되는 것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형통, 번영한다. 영어로 prosp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영해진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whatever라고 나와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번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버리면 밤낮 그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게 기쁨이 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이 무언가 답답하고 아직도 내 삶이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마시고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읽고 쓴 걸 넘어서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지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한번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한번 주야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힘들어도 그렇게 즐거워하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조용히 벤치 같은 데 앉으셔서, 의자에 앉아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음미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풀리던 문제, 그렇게 답답하던 일들이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인터넷하고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처음에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 신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시간이 날 때보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죠. 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나의 죄악된 본성이 사탄이, 아,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사탄이 또 환경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 보십시오. 이제 저는 주의종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요, 저희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내수동교회 박이천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마스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많은 설교학 교수들이 지나갔지만 많은 동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쓰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저도 그걸 아침에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시편 1편, 2편 다 썼습니다. 시간나다 딴 생각 나면 인터넷 좀 보고 싶으면 한절 쓰고, 한글 쓰고, 영어 쓰고, 오유.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 근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미 영적인 승리와 삶의 번영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령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의 날이 되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좀 영어로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더라.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근데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배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원어를 보니까 원어로 요즘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감정적인 신앙에 빠져있어요. 하나님은 지, 정, 의세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로고스.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결단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냄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 어렵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면 진짜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의 삶에는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반드시 머스트라고요. 예, have to보다 더 강한 머스트를 쓰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의 꽃이 바로 예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배하게 되고, 예배는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꽃인 이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꽃인 이 예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씨 좋다고 골프 치러 가고 살만하다고 장 보러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산성이시여, 피할 바이시여,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입에 모든 생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 우리가 실수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되던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없는 것 같은 이름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어느 중국의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결혼 후 아이 둘을 낳았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중국 내 모든 종교를 통폐합하고 없애버린 문화혁명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그분은 22년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산이 두 번 변한 2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죽고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다른 아들은 공상당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려고 지내온 강제수용소 20년의 결과가 이것이란가 이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집 마당에 앉아서 엉엉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하기 싫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중에 불사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 상상의 새겠죠. 네, 이 새는요, 제단 위에 올라서 불에 타 죽고는 그 재 속에서 다시 젊은 새가 되어 나온다는 그런 새를 불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을 알고 성령에 사로잡혀 진리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신앙의 불사조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같지만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 미국 사람이 세무서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지난번 세금 보고할 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를 붙여드립니다. 만일 제가 계속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돈을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며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시온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재일 때는 귀함을 모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거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움, 귀함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지난 시간 되돌아보기를 전해주십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는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0: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2: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0: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2: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0: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그 예전에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책이 The Present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 Present라는 이제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 책 제목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이 Present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현재라는 뜻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 저는 오늘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주제의 그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그 책이 떠올려지는데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한 사건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벌써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9월 2일 날 소천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막 그 새벽에 이제 막 불이 나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그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는데요. 그때 제가 그 과정에서 아마 평생에 이제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옥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방금 소천을 하시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이제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요지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 우시면서 이런 요지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뭐 모두가 다 울었죠. 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주무시듯 누워 계시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사모님 입장에서 한국교회에서 주목받던 그 바쁜 목사님을 남편으로 두셨으니까 당연히 가정적으로 충실할 수 없고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부로서 아내로서 그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겸손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때 그 옥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사모님이 우시면서 했던 그 회개가 그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그 사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가 하면은요,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막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또 막 이상한 일에도 잘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저는 일부러 그 사모님이 해화동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떠올릴까요? 제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이 딱 떠졌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무시던 누워 계시지만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과거가 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목회가 힘들고 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 왜 그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떠올려질까요? 나중에 은퇴하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하고 싶어도 이제 이 현역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때서 깨닫고는 그래도 현역으로 바쁠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많고 뭐 복잡하고 뭐 괴롭히는 사람들 생겨가지고 마음 힘들고 이럴 때 제가 사모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는 거는 나중에 기회 잃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라고 이런 어리석은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를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제 가정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할 때 저는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가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그래도 그 아내가 너무 좋았노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랑 종종 교제하면서 그때마다 그 사모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아내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자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그 얄미울 때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을 묵상하는 이유도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배경으로 한 시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 1절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가장 제게 소중한 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뭐 1절 말씀 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잡한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는 그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그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키라, 내 왜 그때 그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남의 나라 끌려와 있을까, 그때 내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와 회한이 담겨있는 말씀이 또 1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1절 말씀을 한 번씩 꺼내 읽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인간의 미련함은요, 그것을 누릴 때, 누릴 때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카노 목사님이 방금 소천하시고 방금 이제 현재에서 과거가 되시고 나니까 우시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왜 이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회개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시온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잃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그리운데 그때가 그리운데 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매 여름마다 몇 주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 그 여름에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퇴가 아니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안 원하시지만 나는 복귀할 수 있다는 게, 말을 뜨덩거리는지. 안식년을, 8년 전에 안식년을 가질 때도 가장 큰 감사가 그거였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주어진 오늘 이 현재를 감사하자.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상황에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미련한 짓 하기 전에 시온에서 기뻐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거의 4주 가까이 미국의 3개 지역을 돌고요. 또 남미의 3개 나라, 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스케줄이 막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6개 지역의 네 나라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과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요, 딱 하나 이번 여름에 내 가슴에 각이 된 교훈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제 그 긴 여정길 중에 첫 번째 행선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말기암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말기암 환자가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외국 집회 나가 계시는데, 이제 귀국하면은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가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바로 그 국제전화로 이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내 교구 목사한테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게 너무 절박한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집사님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 바꿔달라 그래서 또 격려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 교구 목사님한테 내가 궁금해서 이제 이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메일이 답이 오기를, 그 교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그 엊그제 그 금요일 오전에 찾아뵀는데 이제 몸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얼굴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몇 주 뒤에 보러 오신다고 그게 희망이 된 것 같다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기쁜 메일을 딱 받고 딱 하루 뒤에 교구 목사가 다시 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성도님이 오늘 새벽 12시 20분경에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장 없이요,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일정만 없으면 와서 내가 이분 마지막을 내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올까요? 안 되니까 밀려오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내내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그 미국 세계 지역, 남미 세계 나라를 돌면서 그 이 집사님이 막 계속 마음에 계속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 왜 남아있을까요? 기회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귀국하고 나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저는 수많은 오늘 말기 암 환자,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에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 그 유가족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내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상황이겠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못다 이룬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를 만나고 오늘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위는요, 어제 어떤 분이 마지막까지 소원하며 꿈꾸며 기도했지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적의 하루라는 걸 아십니까? 그 남편을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야, 다 잃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그게 참 소중했다고. 왜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 망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그 왜 남의 나라 포로로 바벨론 이름도 모르는 강변에서 왜 시온을 기억하며 그렇게 울고 앉아 있느냐는 거, 이 미련함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하면서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주 설교를 내려놓고 외국 다녀온 이게 제 은퇴 이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교회에 아는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회 있을 때 이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한 것, 미련한 모습, 기회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에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뭡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들의 그 실패의 기억을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물꼬를 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저자의 첫 번째 지혜가 뭐냐? 그들은 이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실패를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1절 말씀은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 1절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과거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2절로 연결이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수금은 안 치겠다는 결의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4절. 어떤 결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원수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들을 위하여 부르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비참한 유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바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 나는 이런데 절대로 내가 회유와 협박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그 결의고요.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기억,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이 힘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다 아시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뭘 강조하기를 원하는지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세 번 부인했다. 그러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지금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느냐. 자, 6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요, 61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범죄한 베드로를 주님이 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닭 울음소리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으며, 베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가룟 유다도 똑같은 짓을 했고 그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로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해주신 장치가 닭울음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여행해 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요,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닭이 있습니다. 닭이 그 뭘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시온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재일 때는 귀함을 모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거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움, 귀함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이후에 같은 악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 내면에 예수님이 장치해 주신 닭울음 소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까? 다시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패해요.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짓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하나, 닭울음 소리 장치가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본문의 그 시편 137편 저자들처럼 시온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에너지를 그것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글에 보니까요, 골프와 관련해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반응 있는 분은 다 골프 치는 분인가? 아,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모르지만 너무 와닿는 내용 아닙니까?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또 비슷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실패한 당신께 상을 드립니다예요. 요즘에 어느 유명한 기업 중에서는요, 이 실패 상을 만들었대요. 그 제가 어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로요, 그 달에 실패 직원 그래가지고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상장도 주고요. 깜짝 놀랐던 게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원. 그 실패 한번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내가 왕창 죽수면은 누가 150만 원 준다면 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정신 나갔습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상금으로 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해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를 즐기라는 의미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게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 아닙니까? 그들이 시온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 시온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 실패의 기억이 오늘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경험한 그 실패의 기억은 값진 실패라는 그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놓쳐버렸던 그 시온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기회 없을 때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의 기억이 그 쓰라림이 오늘의 현재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분석하기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는 공동체 또 5절부터 6절은 결의를 다지며 기억하는 공동체를 보여준다. 뭘 설명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과거에 우리의 쓰라린 그 실패의 기억이 다시는 내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에너지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실패를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에서 그 중요한 거는 이거 언제 썼느냐예요. 여러 설이 있거든요. 정리해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시편 137편은 언제 쓰여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다시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온 다음에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른 거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요, 현장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쓴 시가 아니고요. 그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 조국으로 무사히 귀환한 다음에 쓴 시라고 저는 그쪽을 택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선 그 137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 시가 이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 거기에 앉아서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시편 기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쓴 시라고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취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시편 137편은요 이중적인 기억을 더듬어 쓴 시예요.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되돌아봄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되돌아갈 수 없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시온에 되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들 머릿속에 그리던 조국은 하나도 없고요. 다 부셔지고 파괴되고 더군다나 성전은 다 부셔져가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런 추한 거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을 이렇게 그리워했나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시온을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하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일에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우리의 실패했던 기억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회복하는 도구로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두 종류, 과거의 실패를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나 같은 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과거의 그 아픈 실패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를 돌파하는 에너지로 쓴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두가 후자를 원하죠. 하나님 내 아팠던 기억이 하나님 내 쓰라린 이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아버지 장차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미국 세 군데 돌고 그 남미 세 개 지역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렇게 일부 맞추고 내가 우리 찬양하는 조 목사님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근데 또 여러분도 또 이제 또 외부 강사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또 설교에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전자 내 과거의 실패, 내 쓰라린 아픔, 내 상처 이걸 가지고 날 열등감으로 몰고 가고 자신감 없음으로 몰고 가고 나는 끝났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몰고 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내 과거의 아픔, 내 실패, 내 상처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꿈꾸고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에너지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애쓰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 다구름 소리라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기가 경험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성령님은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성령님이 재차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딱 이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들고 자신 없음,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끊임없이 내 실패의 자리에 그 처절한 그 자리에 둥지를 트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내 아팠던 기억, 내 실패의 기억, 내 아픈 눈물, 쓰라림을 재료로 해가지고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도록 에너지로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클릭한 게 기적인 게요. 제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뻔한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클릭해서 그 할렐루야를 딱 열었더니 그게 놀라운 동영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서울에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외고니까 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 같은데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애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단위의 그 성가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열었다가 처음에 전율이 느껴졌고요. 이 화면으로 애들을 다 계속 이렇게 비추는데 누구 하나이도 장난스럽게 부르는 애가 없고 더 놀라운 건요. 그 할렐루야 전곡을 애들이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처음에는 전율이 느껴졌고 바로 이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실망시키고 초라하게 만들어 한없는 영적 침체의 자리로 몰고 와 초라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 학교 현장에서도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 100%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20, 30%도 안 될 거예요. 그 안 믿는 아이, 믿는 아이 어우러져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얼마나 아름답게 화음을 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연거푸 세 번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왜 저에게 이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길 원하셨겠습니까?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목사가 정신 차리고 먼저 믿은 성도도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실패의 현장을 처절하게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꿈을 꾸는 것으로 에너지를 바꾼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 메시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현재가 가장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 힘든 그 현실의 자리가 사실은 그게 끝나고 났을 때 한없이 그리워주는 내 생의 전성기. 저는요 20대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누구지? 여기 20대, 30대 너무 부러워요. 난 57살이 됐다는 게 그 20대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런 부러움이 올 때마다 억지로 떠올리는 게 내가 70대가 됐을 때, 80대가 됐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다 말할까. 오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과거에 저지른 실패의 아픔 그 자리에서 헤어나와 꿈을 꾸기 원합니다. 꿈을 꾸는데 이 실패의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도 평신도로서 성경을 더 자세히 그리고 깊게 배우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생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충분한 학습을 하기란 더욱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성경대학은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분들께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성경의 폭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BBN 성경대학에서는 초신자를 위한 입문 과정부터 성경의 각 권과 신학적 주제를 다룬 심화 과정까지 모두 670개 이상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경대학에 등록하시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래, 연출 윤재희. 192번째 시간.

0: 1900년도 초는 한국에서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국교회 교인들은 놀라운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영적 자존감을 갖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억압도 그것을 깰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은 복음 앞에서 당당했고 비굴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왔다.
1: 1번은 바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대조선 식민정책에서 민족에 대한 말살책을 준비하고 있던 1번 통감부와 그 총독부는 교회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일본은 당시 일고 있는 성령운동에 자신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주장을 폈죠. 그들이 주장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회개운동이 한민족이 얼마나 전응하고 저급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어설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일본의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사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이 절실했습니다.
0: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건

0: 그러니까니 외놈들 손에 나라가 넘어간 지금 교회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비록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을 사랑해서 그들을 보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아, 듣고 보니 그렇디요.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맡아야 할 테니까 당신들은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물론이디요. 길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대한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0: 기름고 오케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건 바로 재정의 자립입니다.
0: 재정이요?
2: 제 아무리 저 선진들이 떠들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조선교회는 서양놈들 것이다. 그러니 서양놈들이 조선을 떠나고 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3: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2: 칼자루는 우리 일본에서 쥐고 있다. 곧 있으면 합방 조인식이 끝날 것이고 그럼 실질적인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대일본 제국이 된다. 그럼 그 눈에 가시 같은 서양놈들은 우리 말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3: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
2: 제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땐 별수가 있겠는가? 안 그런가? 응?

0: 그러니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내오는 선교 후원금보다 우리 교회들이 모으는 자체 헌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입니까?
1: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외놈들에게 넘어갔습니까? 그건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돈이 있었다면 자립할 수 있었을 테고 외놈들에게 구차하게 손을 벌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잃은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교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2: 듣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의 자립이 돼야 진정한 자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 선교사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디요. 아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1: 여러분, 그러니까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당당하게 교회 문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쓰자고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0: 그렇게 해서 자립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국 교회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1884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례비와 기타 자산 구입비로 124만 7,640달러를 선교비로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선교비는 사례비와 자산 구입비를 빼면 95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09년 한 해 동안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 헌금한 금액이 95,180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를 10년으로 나누어 환산한 1년치 선교비 95,000달러보다도 많은 액수란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한국 성도들은 선교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보다 많은 헌금으로 자립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1: 실질적으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1달러의 선교비를 보내왔을 때 한국인들은 1인당 75센트의 헌금을 한 것이다. 이는 놀라운 수치였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남녀 사경회를 비롯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을 했다. 교회에서는 연료와 불만을 제공했고 성도들은 각자 양식을 싸와 그것을 해결했다고 한다. 물고기와 보리떡을 바라보고 온 성도들은 없었던 것이다.
2: 지 아무리 잘난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가난 속에서 쩔쩔맨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제풀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 놈들은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들어와. 뭔가
3: 큰일이 났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수, 유재사,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누리고 지킬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권이 주어진 생명을 지켜내는 권리라고 하면 생명결정권은 마치 인간에게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권리의 개념입니다. 생명권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인간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누리도록 권리가 기능을 하는 반면 생명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또 마지막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권리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의도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방송을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공유하고자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새로운 청취자를 초청하는 ITL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자 원하시면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어디 사시든지 저희들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위험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가와 인종과 빈부귀천에 이르기까지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저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그 어둠에 빠진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5: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의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홀연히 너를 진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0: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1: 제 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0: 제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주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주리면서 곡식단을 메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하므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1: 제 25장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0: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뢰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에서 2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후원 헌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후원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ITL 카드를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8장 오늘 26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시죠? 26절을 먼저 보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 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전한다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설교자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인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성의 산물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보죠.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들은 말이죠. 아버지를 가리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전체 요지를 놓치고 있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이해하신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는 이 우주의 통치자로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권세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다수가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제사장들 중 다수가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후에 그들은 주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왜 그분이 오셨으며 그분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주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는 하루를 돌아보고 뭔가 조금은 다른 것을 했으면 하고 하루를 마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후회하면서 하루를 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는 그분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구세주와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 목사로서 저는 교회 활동에서 적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에 정진을 가져오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위험하다고요.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구세주로부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게 됨에 따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밤에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영적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분명 과거에 애굽과 바벨론에 속한 그러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로마의 철발굽 아래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삶에 종된 적이 없다니 얼마나 거짓된 진술이겠어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들은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의 생활을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저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아버지께로 와서 죄를 자백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자손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그 말씀,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소 난해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좋은 낮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 와서 일해 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오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일할 수 없잖아요. 한편 저녁이 되어도 그의 아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서 쉬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오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이 티토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를 알리는 또 뭐 요즘 같으면 뭐 또 이 뭐 퇴근 시간들이 서로 달리기 때문에 또 학교 하교하는 시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오후 5시나 6시 이렇게 퇴근하고 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습니다. 39절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기커녕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따라서 사실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살인과 거짓말의 조상임입니다. 그들은 그의 모방자, 그의 자녀들인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우리가 그렇다면 음란한 데서 낳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한 이 실책하는 무리들과 한패가 되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군중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 1서지요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실상은 마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발견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우주,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주장하죠. 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밑에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이런 사상.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와 함께 회의석상에 앉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은 의심도 아니하고 부인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 해골만 남은 사람을 가리켜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성경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부권과 우주적인 인간의 형제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들의 주장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반감을 그러므로 사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혀 굽히지 아니하세요.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을 주의로 책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지만 듣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한 그러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날 진리에 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듯 저들은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저들의 반감을 사게 될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8장 45절 볼까요? 내가 진리로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연하지요. 그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로 인해서 그들의 격한 반감을 일으키게 되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가장 엉뚱한 소문들과 가장 커다란 거짓말을 믿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46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48절 더 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되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 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 보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위대한 잘못된 증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만일 주님의 대적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잘못됨을 털끝만큼이라도 알고 지적해낼 수 있다면, 뭐 낼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낸다면 지금 말해봐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귀신 들린 거에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놀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마치 애들 같아요. 애들 같아요. 그렇죠? 49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군중들 속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분을 미워했기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음속에서 살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오직 사랑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이시려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자, 52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9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 일단 읽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0: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죠. 정말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사도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들입니다. 증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권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죠. 세 번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가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이 권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권리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것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 아내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권리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권리는 사역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리들을 포기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앞에서 말한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사역을 위해서는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일한 대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했으면 특별히 세상 일 안 해도 성도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후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창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포기 다 내려놓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희생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자식들이 왜 부모를 사랑하고 왜 부모를 존경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사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지도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나옵니다. 희생하는 것에서 나오죠. 지도자라고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지도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깎을까?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건 파는 사람에게 내가 물건 하나 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지라도 하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박하게 자꾸만 깎으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속으로 욕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거 하면 팁이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팁 얼마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면 그거 여러분 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조금 더 수고하려고 하시고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맨날 얌체처럼 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백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조금 더 희생하시고 형제들 간에도 조금 더 희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완전히 손해보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살고 권리를 내려놓고 살면 그게 아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 뭐겠습니까? 사도바울의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산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 가지고 자부심 느끼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또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희생해야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제일 끝에 사명이라는 단어 눈에 들어오시죠? 복음전도의 사명, 그것을 나는 받았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6절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겠다고요?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얼마나 참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명감이 있었으니까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감은 사도 바울만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전도와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고 우리의 유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의 가족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리고 온 유대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서 우리의 믿지 않는 친척들, 또 사마리아는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우리 이웃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으시고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루살렘은 어딘가? 내 유대, 내 사마리아,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늘 생각하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려고 힘쓰고 복음 전하려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끝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섬겨야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잘 섬기시고 친구들도 잘 섬기시고 직장 동료들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줄 아십니까? 섬겨야 전도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사람들 열심히 섬겨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야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섬겨야 감동받고 하,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줄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그때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길어서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절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 줄 알았다고요? 절제. 24절부터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 같습니까? 절제에 대한 말씀이죠.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관리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관리 잘 못해서 큰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전도고 뭐가 없습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하는 이 말에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하인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내 하인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내 몸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머리로는 죄 지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내 몸이 나를 따르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몸을 막 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을 막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노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라도 하고 죄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전도의 길이 다 막힙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말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가 통제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전도의 길도 막히지만 내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죄 한번 잘못 짓고 그때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자,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것입니까? 절제를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고 뭐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무엇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전도에 대한 강한 무엇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했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가운데 멸망해야 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당신이 오늘 믿는다면 당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BBN 지구촌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이보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식지는 BBN 방송을 전 세계 곳곳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시며 삶 속에서 변화되는 구원의 간증들과 사역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구촌 소식지를 받아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삶 가운데 소중한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간증들이 담긴 지구촌 소식지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보시면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하시고요.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디본헌드 동사는 영어에서 제기대명사와 같다고 제가 금요일 성경과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행동했을 때에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회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디본헌드 동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하다. 악한 게 뭐예요? 막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 좀 강한 거고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전반부 말씀입니다.
3: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무엇이죠? 예, 이혼증서와 천국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이 음행했다면, 유대 율법에 하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하면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과분한 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에 쳐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행이 신약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게 전부 음행이거든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어도 마땅한데 그렇게 바람피고 바람피는 그 고멜 같은 여자 끝까지 이혼 증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 고멜에게 이혼 증서를 안 줘요. 그리고 바람나면 가서 데리고 오고 달래서 데리고 오고 돈 주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실과 정의로 또 공의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증서 주어버렸다면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혼증서 끝까지 안 주시고 결국 돌이켜내시는 그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앞에 제목은 혹 기억나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지난주 오후에 아마 성경 퀴즈, 야외에 나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목 뭡니까? 물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의 나라였죠. 용서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 일곱 분을 일곱 분이나 받아야 가는 나라라고,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가는 나라라고, 그게 용서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요, 그 앞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앞에는요,

0: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볼 내용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천국의 큰 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세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더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딱 우리나라 교회 현실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학성문답하고 세례받으면 뭐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체면상 믿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체면상.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그래, 막 한 6개월 돼서 학습받고 한 1년 돼서 세례받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여긴단 말이죠.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니까 천국에서 누가 클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을까? 이런 것으로 교묘하게 이제 꾸며서 성경 얘기를 쭉 해주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또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큰 자도 결국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의 큰 자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음은 사실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왜요? 뭐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아니, 몸이 둘이라면 높고 낮음을 서열을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예요? 뭐 60조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60조. 60조라는 그 수많은 세포들이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발의 역할하는 세포는 따로 있어요. 눈동자의 역할하는 세포는 따로 있어요. 전부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모아서 귀 역할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기능들이 네가 높느니 내가 뭐 낮느니 이런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스스로 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디스오더,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암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세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몸이 하나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은 분석하고 분해해야 하는데 동양의학은 통째로 봅니다. 손과 발이 다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지침 하는 사람은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뭐 위장이고 손바닥 치면 요 안에 가운데는 뭐 이거 만져주면 속이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가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은 심장이라 그러고 또 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발 어느 부분 꼭 눌리면 머리가 아플 때 시원해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이해 못한 거예요? 천국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크고 낮음보다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용서의 나라다는 거죠. 용서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절 보십시오.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에도 뭐 하고 해서요? 안수 기도하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에 자식들을 다 기도해 줄 때에 특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 주잖아요.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이 뜻을? 몰라요. 요셉은 몰라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장남이 이쪽이고, 차남이 이쪽인데, 야곱이 손만 쭉 뻗으면, 장남이 오른손, 차남이 왼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야곱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직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장남을 앞세워버리는, 차남을 앞세워버리고 장남을 뒤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또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저녁에는요 그 장로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한대요. 그냥 간단한 얘기 들어가면 장로님 우리 애 안수 좀 해주세요. 손에 얹고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직분을 위임할 때도 뭐해요? 안수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세울 때 뭐해요? 안수하고 또 목사도 안수하고 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굳이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굳이졌을까요? 이 부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굳이진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굳이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곤해요? 피곤하네요? 피곤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냐. 가는 곳마다 인사를 이루고 쉴 틈도 없었어요. 음식 드시고 겨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누구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하고 막았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대업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유대 사회 속에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 않습니다. 수를 칠 때 남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당한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들락거리 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우리 재직회 하는데 이 심각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직회 할 때 회의를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엄마 그래서 아빠 그래서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들락 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 애들은 저리 가라. 저 늦지 마고 저거.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느냐 말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찔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에 어린아이가 뭐 필요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야지. 아니 애들 데리고 뭐 지금 철이 있으신 것, 아줌마, 애 데리고 저리 가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장 통해 가면, 어릴 때 시장 통해 가면, 꼭 약장수들이요, 뭘 들고 옵니까? 원숭이 새끼나, 또는 뱀, 독사, 이런 거 들고, 독사, 코브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독사의 독을 막 짜가지고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 숟가락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뱀 꼬안 그거 가루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캡슐에 내가 파는 그거 이어가면서 이러면 막 사람이 막 몰리는데 항상 구경에 누가 많이 가요? 애들이 가죠. 애들이 앞에.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아저씨가 막 배 독사 잡고 막 독약 내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을 모아요.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애가 아니요. 애들이 뱀에 물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지. 어떻게 자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가라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보세요. 이미 우리의 사고방식에 속하면 애들은 가라는 왜 그래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가라. 만약 애들이 주 고객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오라 하죠. 오라. 어른들은요. 어른들 좀 가서, 어른들 좀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한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바이너 시몬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너를 알게 했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벌써 조시 못 잡니까? 지금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말렸단 말이에요. 말리는 거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마가 쓴 것도 무슨 일이 되고요? 사탄의 일이 되고 어린애 오른 거 애들 저리 가라 라고 쫓아낸 것도 무슨 일이 되고요?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제자들 보고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안 했죠?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자동으로 천국 간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말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한 것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해요. 그래 여러분 1장이 천지창조하고 2장 천지창조하잖아요. 그런데 3장이 이미 타락해요. 3장이 타락하고 나니까 창세기 6장 왔는데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창세기 6장 5절. 그럼 인간의 죄가 뭔데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 악함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들을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노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심판하고 하면 좀 깨끗해졌을까요? 그런데요. 창세기 8장 21절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만약 하늘에서 재앙이 가득하다고 심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노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심판하면 세상은 오늘도 노홍수로 심판당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오늘도 나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물로 심판 안 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뭘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하여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착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 말레이시아에서 손님 오셨는데 4년 전에 이게 왔다가 가셨어요. 그 애가 줄리아인데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빠가 진짜 얼마나 이 애를 사랑하는지 제가 지나칠 정도 같아요. 지금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자기는 부모가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자식인데 왜 이렇게 이쁜 아이를 서포트를 안 해줘?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일 도와가면서 힘들게 일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각인이 됐는지 자기는 애를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올리니까 제가 다 보지요. 근데 이 줄리아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 줄리아가 한 번씩 다른 집에 가서 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한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 텔레비가. 야, 나는 이거, 여러분,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텔레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착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텔레비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하느냐고 했더니 원래 텔레비 없어서 싫어한 게 아니라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나는 결말이 이렇게 나 주인공이 안 죽어 안 맞아야 되는 주인공이 얻어 맞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줄리아 알겠니? 아, 영어를 더 잘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아이를 쫓아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는데 도대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고 특히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복음서가 다르냐면 물론 그 1차 독자 대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요거에 같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든다. 이런 받든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받든다.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높인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말이나 어떤 가치들 또 어떠한 것들을 아주 더 받드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받든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뜻 또는 말을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받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떤 어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공경하여 높여 모셔둔다. 이게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줄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들어갈 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거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뭐 가족이 한번 외식하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식사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요? 메뉴 선택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가서 오늘 전부 짜장면 하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짜장면 사서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짜장면 하면은 다른 사람 어때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뷔페 아예 가면 되겠죠.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권들. 아이나 어른이나 사실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지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같이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인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받든다라는 거로 했지만 이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느낌이 확 다르죠. 받든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 영어로 하면 accept예요. accept, receiver. 하나님 나라를 그냥 어린아이는 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소중히 여길 수는 있거든요. 우리 애가 부모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이게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선물을 받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아닌 상태가 뭐냐면요. 이미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 담으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어린아이. 젖을 먹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요. 다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니까. 자기 힘으로 못 가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여야 된다는 그게 헬라어에는 디포넌트 동사래가 중간태, 우리나라는 중간태가 없어요. 중간태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능동으로 번역할 수 있고 수동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왜 안 되냐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 그게 우리 이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간태로 되어 있는 단어를 능동으로 번역하든 수동으로 번역하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쳐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 쳐들어가요? 어린아이 자기 힘으로 돈 못 버는데 자기 힘으로 옷 못 사 입잖아요. 부모가 다 주어야 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디포넌트 동사는 영어에서 제기대명사와 같다고 제가 금요일 성경 받을 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행동했을 때에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회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하다. 악한 게 뭐예요? 막 살인, 간음, 도둑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 좀 강한 거고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누구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 좋은 대로 선택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도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사 갈 때? 교회당 중심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떨어져야 돼. 왜? 교회당 가까우면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차 마시러 오기 때문에 안 돼. 멀리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곁으로 막 이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곁으로 이사 가든지, 교회 멀리 이사 가든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지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럼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빨리 찾아가겠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차지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못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는 어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생각 근거가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와서 이 더러운 짐승 잡아먹으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나 어려서 율법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율법대로 산 사람은 절대로 장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추어탕 드시면 안 돼요. 어디 감히 순대국을 다 먹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뉴스 엔조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도를 받아 들어가서 그걸 취재한 기사가 오늘 첫 1회가 나왔는데 갔더니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한 세 가지를 뭐 금하더래요. 뭐 목매어 죽인 짐승, 뭐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좀 금하라고. 그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거 세 가지 가까이 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두 시간 만에 당신은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고 보내주더라 그러는데 야 좋아요 여러분들. 두 시간 만에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어디에 가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음행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요. 그거 말 안 하더래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세 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이게 바로 다 율법주의라는 거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이라든지 또 사업 파탄이라든지 가정불화 혹은 생활고 때문에 말 못할 고민과 애절한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죽했으면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서도 꼭 그랬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자살은 숨겨진 분노나 고통의 충동적인 표현이면서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애처로운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은밀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주변을 살펴보면 자살의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자살이 의심되면 응급 환자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던 사단은 결국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이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의

0: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함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헌신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부정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1849년도에 평안북도 의주에서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철하여 한학과 한문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나이 14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닷새 후에, 5일 후에 그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졸지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그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서상륜이라는 그 청년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어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꽤 돈을 벌었는데요. 30세가 되었을 때 그 역시도 열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돌봐주었고 또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를 그에게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그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유가 되었고 또 복음 안에서 인생에 참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 보담도 건강, 질병 보담도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또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와 그의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변화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존 로스 선교사님은 매부 처남지간이었습니다. 매부 처남지간의 선교사님이 같은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었지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가만히 보니까 로스 선교사님은 또 그가 만주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만주로 많이 와서 살고 있었던 또 장사로 왔다 갔다 했던 고려인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고려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름 중국에서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좀 번역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번역 작업을 막 들어갈 때 서상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한학과 한문에 능했기 때문에 그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주면서 첫 번째 한국말 성경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들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성경책을 품에 품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천 또는 소래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1883년입니다.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해가 1885년 부활절 아침이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소래교회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최초에 계신 교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 영혼들을 잘 돌보다가 그 교회를 동생에게 맡기고 그는 또 사람들이 많은 한양을 향해 나갔습니다.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에는 로스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어렵게 성경책을 받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전도를 계속 하다가 로스 선교사님의 소개 편지를 가지고 언더우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할 때 아 이제 우리 땅에도 우리 조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이제 바로 다음 해 1886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887년도에 세문안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우리 남쪽에서 최초의 교회죠. 이 세문안교회가 개척될 때 14명이 모여서 개척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4명 모두가 다 바로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초대 장로로 이 서상윤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많은 장로인들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장로가 바로 서상윤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한국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강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난 목요일날 묵상했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네 명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바로 그 기간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애쓰고 있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큰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면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복음 안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또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그 뜻을 받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좀 더 잘 받들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고 오늘 말씀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당연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죠. 구원의 역사.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효과적으로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7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이 사건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잠깐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람 군대가 2차로 사마리아 성을 침공에 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보급로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있는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또 아끼던 짐승들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네 아들 오늘 잡아먹고 네 아들 내일 잡아먹자 이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이 왕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토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엘리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씀해주는 한 표현으로 율법에서 먹을 것을 금하고 있는 말, 이 말의 머리, 이 말의 머리를 사서 먹기 위해서 머리를 사는데 이 값이 장정한 사람이 200일을 연속적으로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 머리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어려움을 그 물건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또 그러한 표현으로 앞으로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평상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쉽게 구입해서 이 허기짐의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한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비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멍을 내서 먹을 것을 쏟아 부어주지 않는 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때 내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겠지만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바깥에 음식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나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던 그 장관은 밟혀 죽습니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것이 오늘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놓으신 계획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큰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큰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은 내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 민족에 담아주신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나왔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중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바깥에 있었던 구원이 필요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받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서상윤, 죽어가는 조선의 장사치 이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가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도 그를 품고 그 거부하는 모든 독한 말을 다 받고 결국 끝까지 섬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많은 재정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써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이 가족, 이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우리 직장 동료,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굳게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VIP가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예배 주인 대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휴먼 레벨에서 정말 VIP 중에 VIP가 누구일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과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관심받고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러한 마인드세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을 더 많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또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8절 보시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성 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쫓겨나서 성 바깥에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 안에서 음식 찌꺼기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으니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줄이고 더 줄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네 친구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랴?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봤자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형편인데 우리가 들어간 들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여기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앉아서 죽느니 저 아람 군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고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먹고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해질녘에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걸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머물렀던 텐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텐트 안에 텐트 주변에 그들이 먹던 것이 풍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입던 좋은 옷들이 텐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무기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 환청이 들리게 한 것입니다. 환청이. 어마어마한 말의 군마들의 그 어마어마한 달리는 소리, 군사들의 외치는 함성을 그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해쪽속의 왕들이 또는 해쪽속은 히타이트 그 위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북쪽에 있는 군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강한 나라 애굽. 저 해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전갈을 보내서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위하려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되자 그들은 있던 모든 것을 그곳에 놔둬버리고 준행랑을 친 것이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먹었겠습니까, 그냥. 눈이 뒤집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막 죽도록 먹었겠죠. 배가 터져라고 먹었을 것입니다. 먹고 나니까 눈이 좀 열려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들이 있는 거예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정말 좋았겠죠. 야, 너 그 옷 입으니까 진짜 멋있다. 서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먼저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원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성벽 위에 그 파수꾼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그들은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성 위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저기 가서 보니까 저기에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 금은보화 일부를 또 그들은 숨겨놨잖아요.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것들 늘 저 밑에서 정말 죽을상을 하고 또 던져주는 음식 조금씩 먹고 그냥 그 죽을상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인데 얼굴이 반들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는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쟤들이 지금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사에게 얘기하고 그 병사는 왕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가서 그 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 그 은혜, 그 복, 그 감사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는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그 교회 나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착하고 좋고 또 특별히 저는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음악 활동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말씀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예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축복해 주셔.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기를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3 때가 딱 되니까 대학 입시가 눈앞에 딱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뭐 그래도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제 존재에 대한 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수동 교회를 이제 고3 때 가게 됐는데요. 그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에 고3반을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었던 그 대학교에 상과대학을 나오신 분이세요. 우리 공동체가 언니 그분 계시는데 상과대학을 나오셔서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고 그리고 권사님도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뭐 까까머리 고3 학생들 아무것도 아닌 애들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셨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성경 공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말씀하는 중에 갑자기 당신은 그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그 한 해의 삶과 한 해의 비즈니스와 한 해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3일 원단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저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풍성하고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데 뭐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달리 생각해 보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탁월한 분이지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3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니까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시구나. 저렇게 많은 것을 갖췄지만 저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아무것도 아닌 까까머리에 우리 고3 학생들을 섬기는 저렇게 멋진 삶을 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잘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은 제가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계획하고 제가 노력해서 펼쳐나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기도하면 좀 도와줄까? 도우미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지금 아주 엄밀하게 생각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소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도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드리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진짜로 그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 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 그분이 먼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이들이 정말 풍성하게 또 금은 보아도 조금 감춰놓고 뭐 이러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비가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성중에는 우리의 친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우리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풍성하게 이런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거 좀 편하게 말한 건데요. 지난 성경에서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도다.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옆에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너만 잘 먹고 너만 구원받았고 편하게 있고 너의 미래만 보장되어 있다고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그 생각과 너의 행동이 옳으냐? 라고 질책하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나만 갖고 있다가는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런 부담, 거룩한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과 참된 자유를 얻고 자기가 아직까지 복음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받았으니 자기는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리 것입니다. 빚진 자의 그러한 생각에서 더 나가서 이 놀라운 복을 혼자만 갖고 혼자만 취하려고 했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아픔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를 전달하고 나눠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죄송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 죄송한 마음으로, 그 부담으로, 그 사명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곧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면서 찢으신 육체에 흘리신 피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복음 전파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담과 사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먼저 복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그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떡과 잔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은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삶 자체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신다면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샌디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할 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 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 역시 군중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순수하게 남아있기 위해 노력하다가 주변의 많은 비웃음과 거부를 견뎌내야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녀는 왜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1: 오늘 밤 파티에 갈 거야, 샌디?
2: 잘 모르겠어.
1: 난 갈 건데 넌 별로인가 보네.
2: 아니, 가고는 싶어. 하지만 맥주를 마시고 취하는 건 싫어.
1: 굳이 맥주를 마실 필요는 없어.
2: 그래, 맞아. 난 칵테일을 마시는 게 더 좋아. 맥주 맛은 정말 싫거든.
1: 야, 누가 맛 때문에 맥주를 마시냐? 대부분 분위기가 좋아서 마시는 거지.
2: 술에 취하면 너 같은 남자애들은 바보처럼 돼. 다들 아주 공격적으로 바뀌잖아.
1: 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샌디.
3: 야, 안녕, 샌디. 네가 배구팀 주장이란 얘기 들었어. 너 경기 정말 잘하더라.
2: 그래, 고맙다.
3: 저기, 샌디, 나랑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지 않을래?
2: 아니, 너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너랑 같이 바람 쐬러 가기 싫어.
3: 사람들이 너보고 얼음공주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가라.
0: 이 젊은 아가씨가 비웃음이 가득한 놀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여성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샌디 웨이니스의 실화입니다.
4: 저는 인디애나의 작은 농장 마을에서 팔남매의 다섯 번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금욕주의적인 분이셨는데 우리 남매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를 열심히 기르시고자 하는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조부모님들과 다른 친척들도 가까운 곳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죠. 팔남매 가운데 정도였던 저는 언제나 고분고분했지만 대신 마음속 생각들과 감정은 속으로 가둬놓곤 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학급에서 고별사를 읽게 되었죠.
2: 샌디 언니, 졸업 고별사 다 썼어?
5: 일부분만.
2: 긴장돼?
5: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잖아. 나 망쳐버릴까봐 겁이 나.
2: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언닌 굉장히 침착해 보여. 그래, 뭐라고 말할 거야?
5: 나는 말이지. 다시는 고등학교 시절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2: 정말? 왜?
5: 학교 내 파벌이 너무 많아서 난 늘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
2: 그래? 언니는 배구팀 주장도 했었고 파티

0: 자주 가는데 난 이해가 안 되네. 뭐 어쨌든 대학생활 멋질 거야. 이젠 언니 맘대로 살 수 있잖아.
1: 어머니가 대학까지 저를 차로 바래다 주시던 날, 그때까지 한 번도 집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던 저는 겁이 났습니다. 거기에다 문제까지 생겼죠. 기숙사의 방들이 모두 다 차버린 것입니다.
2: 미안해요, 샌디. 기숙사 방들이 모두 배당이 돼 있어서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3: 그럼 저는 어디서 지내야 하죠?
2: 캠퍼스 바깥에 있는 주택가에서 지내요. 여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들과 아파트들 목록이 있어요.
1: 그래서 한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같이 생활한 여학생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들은 브라우니 반죽 안에 마리화나를 넣어 구웠다는 농담을 하면서 저에게 그것을 강제로 먹도록 시켰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들은 농담하며 큰 소리로 웃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자 더욱 괴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2: 그래요, 사실이에요. 2주 내에 기숙사 안에 들어와야만 다음 가을 학기 때 기숙사 입소를 보장받을 수 있죠.
3: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기숙사는 이미 다 찼다면서요.
2: 학생 몇 명이 중퇴하면서 한 명만 지내는 기숙사 방들이 몇 개 남아있어요. 내가 목록을 줄 테니까 학생이 직접 학생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해요.
1: 저는 기숙사의 방들 문을 두드리며 다니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반복되는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는 외롭고 낙담된 느낌 때문에 비참했습니다.
0: 안녕?
3: 안녕, 난 샌디야. 넌 나를 모르겠지만 현재 너의 룸메이트가 없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
0: 맞아.
3: 나 이번 주에 꼭 기숙사에 들어와야만 해. 안 그러면 다음 학기엔 기숙사에 못 들어온대.
0: 그래, 여기 규율이 그렇지.
3: 혹시 내가 너의 룸메이트로 지내도 되니?
0: 좋아, 안으로 들어와. 나는 비비앤이야.
1: 드디어 안정감을 얻게 되자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비비앤은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며 제 얘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지요.
0: 네가 그 첫 번째 아파트를 떠난 건 당연하고 잘한 일이야. 마약은 올감이야.
3: 그 룸메이트들 중 한 명은 내 개인 소지품들도 일부 훔쳐갔어.
0: 분명 그 아이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3: 넌 정말 하나님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구나, 비비앤.
0: 그분은 내 삶이야, 샌디.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이신 분이야.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안 그러니, 샌디?
3: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 가족은 늘 교회에 다녔지만 집에서는 그분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어.
0: 아, 그럼 이번 주일에 나랑 우리 교회에 가볼래?
3: 아니야, 괜찮아. 난 여기서 따로 다니는 교회가 있어.
1: 저는 점점 더 비비앤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술이 없어도 즐겁게 지냈으며 서로 서로를 존중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비비앤이 다니는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과 그녀가 누리는 평화가 제가 다니던 교회와는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비앤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0: 샌디, 너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림 보고 싶지 않니?
3: 좋아.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
0: 내가 너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줄 동안 여기 앉아있어봐. 자, 여기 이 종이의 이쪽 면은 인류를 의미해. 이 반대편은 하나님이고 이 둘 사이에 끝이 없이 깊게 갈라진 틈은 죄와 죽음을 상징해.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틈을 건너갈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셔. 그 깊게 갈라진 틈은 죄의 결과야.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봐.
3: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0: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절대 네 자신의 힘으로는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실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깊은 틈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상태를 깨닫고 네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너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야.
3: 난 한 번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했어.
0: 성경에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니, 샌디?
1: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도 비비엔 안에서 본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 아이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저는 그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저의 결정에 대한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에게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시 예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갔지요. 방학이 끝나고 캠퍼스로 돌아가자 비비엔은 저의 양면적인 삶을 금방 눈치채고 성경의 구원과 크리스천의 원리를 나타내는 두 번째 다리의 그림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0: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0: 혹시 질문 있니?
3: 아니, 지금은 확신이 들어.
0: 답을 찾아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영을 위한 양식이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해.
3: 고마워, 비비엔.
1: 그 해에 성경은 제게 생명을 띠고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부족했죠.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주저했습니다. 두 분이 이해하거나 찬성하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다리에 관한 그림을 보여드리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는 주의 깊게 들으셨지만 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게 아버지가 귀가하셨을 때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진리를 전해드렸습니다.
4: 이게 다 무슨 뜻이니, 샌디?
3: 제가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4: 너 그동안 무엇을 읽고 있었던 거야?
3: 성경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모두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4: 네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희생해서 너를 대학에 보내놨더니 그런 미친 생각들에 빠져서 되돌아와?
1: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지요. 비비에는 다음 한 해도 저를 양육해 주었고 나중에는 저도 선교회에서 학생 리더가 되어 컨퍼런스와 수련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졸업 후에도 저는 남아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콜로라도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근무 제의를 받았습니다.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요, 아버지.
4: 거긴 뭐가 있는데?
1: 선교 본부가 있어요.
4: 그럼 옮기기 전에 집에 한번 들릴 거니?
1: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콜로라도에 가면 오고 가기 너무 먼 거리니까요.
4: 거긴 아는 사람이 있니, 샌디?
1: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을 사귀겠죠.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주하는 것은 어떤 면들, 즉 살집을 구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면에서는 대학생활의 재현이었지만 저는 꾸준히 영적으로 성숙해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덜고 남자를 사귀어서 안정을 얻고 싶은 목적으로 소개팅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저는 혼자였죠. 그러다가 새로운 선교회 스태프들을 위한 열흘 동안의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랜디를 만났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랜디?
5: 아, 캘리포니아요. 전 이제 막 이 선교회 들어온 신참입니다. 아, 근데 샌디 자매는 어디서 오셨어요?
1: 인디애나주의 아주 작은 마을이요. 예전에 해병대에 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복무하셨어요?
5: 원래는 3년 복무로 들어갔다가 20년을 지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했죠.
1: 선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5일 동안 저는 세미나에서 맡은 제 책임 때문에 랜디와는 거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세션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를 주목해서 관찰했죠. 몇 번씩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운동 경기에서 스텝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의 유머 감각을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열흘은 금방 지났고 그는 떠났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며칠 휴가를 내어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랜디에게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는데 참 유쾌한 메일이었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는 서로 위트가 넘치는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이메일을 믿을 만한 제 친구들에게도 발송해서 그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2: 그 형제 아주 재밌네, 샌디. 오직 인디애나 시골뜨기 아가씨만이 세미나 마지막 날 자기 이름을 까먹을 수 있지요, 라고 쓰다니.
1: 우리가 자신의 결점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했었는데 그때 내가 농담으로 그걸 적었거든. 먼 거리에서 교제하는 건 너무 힘들다.
2: 교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기다리면서 지켜봐.
1: 그런데 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진 않아.
2: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샌디. 내 생각엔 네가 이 교제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 같아.
1: 우리 사이의 이메일 교환은 계속되었고 저는 편지에 성장 과정과 대학 때 구원받은 일이며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훈련받았던 일들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를 밝히지 않고 힌트가 될 만한 암호만 적곤 했죠.
5: 안녕하세요. 인디애나 시골 아가씨. 아마 자매는 39살일 겁니다. 자매가 구약 성경의 권수에 매혹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신비주의 소설 써볼 생각 없어요?
1: 안녕하세요, 코치님. 제 차 수리비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신 거 고마워요.
5: 친애하는 귀족적인 자매님, 저는 지난 4개월간 캠프 펜들리턴에 있는 부대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명의 해병대원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요.
1: 형제의 영적인 여정을 나누어줘 고마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오래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겐 그저 놀라운 말씀이에요.
5: 자매의 가족은 인디애나에 있나요? 저희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저는 사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아, 너무 당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1: 얼마 후 저는 복합적인 이유들을 들어 답장을 썼지요.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게 맞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단지 결혼을 위해 결혼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을 그리 많이 만나지 못했네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의 기회가 온다면 단지 홀로 지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위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형제는 왜 결혼을 안 하세요?
5: 제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도 기꺼이 대답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12페이지 분량의 제 문서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과 사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철학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아직 인도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이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자매가 말한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해요.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전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0: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커플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방법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붙드시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직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한주,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영경,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늘의 해와 달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태양이 자신의 창조주를 찬양한다 입니다. 시편 148편 3절은 다른 창조와 더불어 특별히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무합니다. 참으로 우리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혹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쉽게 그저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론자인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발견된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태양의 소립 파동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의 진동들은 태양 표면이 움직일 때 측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글거리는 태양 표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태양이 실제로 종처럼 울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태양이 아주 다양한 주파수로 울리기에 수백만 가지 공명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실로 태양은 창조주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소리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자들 위해서 밝혀진 일입니다. 달 또한 자신의 노래를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이 창조물인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을 그저 비유적인 말로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학자들이 마침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축적했을 때 그들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을 완수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성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 대적의 술책을 파악하여 격파하는 사람, 역경 가운데서 견고한 사람, 기도가 삶의 핵심 부분이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도력에 관한한 느헤미야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구약의 영웅들의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님이 처한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여 성경 각권 연구 과정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역경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와 공과금 그리고 막내 아들 병원비가 겹친 날이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겨우 300달러였습니다. 고민 끝에 장집사님은 아내와 함께 쌀 한 가마니 값 약 120달러를 헌금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식구가 일주일쯤은 덜 먹어도 됩니다. 이 쌀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후반기도 책임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 주일 예배 후에 우연히 교회에 방문한 한 장로님이 장집사님의 김밥을 맛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건 가게로 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장로님은 작은 푸드코트 자리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그 가게는 이듬해 현지인들에게도 유명한 델리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집사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식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첫 열매는 하나님의 후반기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려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쌀 한 가마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77절은 맥주절, 초실절, 첫 수확의 감사입니다. 77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식이 익어 첫 수확을 하는 6월과 7월 초에 지켜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곡식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내 믿음과 사랑만큼 기꺼이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절반의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나머지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은 비율보다는 그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처음 열매라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라는 것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맨 처음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는 가장 기대가 되며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맨 처음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는 어떻게 됐는가 가장 기대가 되며 기쁜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도네이션이 아니라 어퍼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존귀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경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재물, 건강,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공경인 것을 말씀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축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인정하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 경제적인 복, 영적 만족, 삶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부터 따불려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알차고 탐스러운 이삭을 골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장 소중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맥주 간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입니다. 제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0: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처음 시간, 처음 수익, 처음 열매를 들으며 살고 있는가? 지난 6개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남은 후반기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맥추감사절을 통한 은혜입니다. 신명기 16절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7일절, 유월절 이후 7주 49일을 세고 그 다음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감사절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신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헌신의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합니다. 온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와 함께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가 되면 항상 이렇게 온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와 함께 절기해서 여러분이 드려진 소중한 예물을 예수와 공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갈을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는 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예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편이 아니라 중심,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속죄와 번제는 단순한 제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곧 헌신과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때 그 속에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담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재능, 우리가 드리는 섬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며 소중하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늘 교회 올 때마다 조용히 헌금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 들어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그 편지가 꼭꼭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헌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 작은 봉투는 천국의 하늘 금고에 깊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데 2020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미래 첫 열매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물,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물,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자, 자신의 작은 것조차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맥주 감사제를 통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재물과 우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재물, 우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가 가득이 차고 우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과 영성의 복이 계속되는 물질과 영성의 복을 약속하셨던 거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이 보장된 맥주감사제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대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것은 정확한 절기도 아닌데 너무나 율법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이 보장된 정말 맥주 감사제를 지키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처음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입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결코 수확의 전부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추수의 첫 순간부터 마음을 다해 준비합니다. 광주리의 만물 처음 것을 담아드리는 이 장면은 단순한 제사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선언이에요. 처음 것을 드리고 다 드린 다음에 계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이 드려지자마자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광주리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온통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소산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셨기에 오늘도 거둡니다.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가장 신선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 만물은, 처음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첫 단추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첫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만물, 처음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중심에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는 처음 것에 가장 소중하고 신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 받을 자는 복을 부르는 삶을, 복의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증폭되어 나타나고 간증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만물을 처음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 처음을 드리는 자의 마음속의 중심을 이미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은혜 주시지만 앞으로 은혜 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첫 수확을 거두면 가장 먼저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장 튼실한 곡식단을 베어서 손수 지은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거두고 남는 걸 드려도 되잖아요. 혹시 풍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풍년이나 흉년이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준비한 그 광주를 늘 채워주시고 더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제는 단지 절기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첫 단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제는 단지 절기의 예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맥주감사절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만물은 어디 있느냐? 너의 처음 것은 어디 있느냐? 나를 가장 먼저로 여긴 증거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처음 것은 어디 있느냐? 나를 가장 먼저로 여긴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작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 믿음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한 은혜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이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충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한 축복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에 우리 재물과 우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소유의 복, 새로운 축복, 물질의 복, 영육의 복이 넘치게 된다.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라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제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있으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가둘 수 없는 향기처럼 그렇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향기처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들 있었어요. 그치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예. 골로새서 1장 18절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런 거였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 때 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면 그냥 신이란 이름이거든요. 신이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들었다 하면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요, 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만들었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 이러면 예수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잘 못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어요. 또 누구를 위하여? 눈치챘어요? 요한이 눈치 빨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금방 언어는 저 하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러니까 좀 이제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싶을 텐데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0: 자, 뭐 그림 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 사각
0: 뭐 같아요? 사각형 같잖아요.
1: 궁금한. 되게 잘 그리시네요.
0: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 보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이 뒷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1: 점으로.
0: 그러세요. 맞아요. 점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점으로 그리면, 이게 어떤 상자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점으로.
1: 진짜 보인다.
0: 그러니까 어때요? 입체적인 딱 입체 상자가 드러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니까. 그래서 이걸 약속을 해요, 우리끼리. 저쪽을 봐라. 예나야, 예원아, 이쪽을 보자. 까만 선은 눈에, 이걸 실선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선을 뭐라고요?
1: 실선!
0: 점선이야, 점선.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 상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상자를 뭘로 바꾸냐, 지구를 바꿔보세요, 지구로.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요, 무슨 색깔이에요? 지구.
1: 파란색이에요.
0: 예. 그러니까 지구는요, 지구는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초록색 섞인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물,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나무도 있어서 저 우주에서 보면 파랗스름하게 보여요. 다른 것은 달은 그렇게 안 보여요. 색깔이 없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의 파란 선은 이게 보이는 색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구름은 하늘 보이잖아요.
1: 바람.
0: 네,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면 느끼. 또 햇빛도 사실은 눈으로 보면 아무 빛도 없는 것지만 햇빛 안에도요 일곱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일곱 가지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햇빛이 이건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죠?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프리즘으로 딱 비춰보면 이런 무지개 몇 가지 색깔이 몇 가지 나와요? 무지개가? 예,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 나오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은 색깔이 진하고 연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햇빛도 프리즘에 딱 비춰보면 색깔이 일곱 가지 색깔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이 어떻게 일곱 가지 색깔이 나와? 만약에 햇빛 없으면 전부 다 깜깜해요. 저기 파랗게 보이는 거 있지요? 불빛이 있으니까 파랗게 보이죠? 완전히 깜깜하면 전부 깜깜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빛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맞아요.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또 전자 그래프로 하면 또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전자 그래프 이렇게 삐지삐지 보이는 걸 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이거 마이크 시술하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그 소리로 귀로 듣고 안 한대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소리가 크구나 작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가 보여요? 안 보이죠? 악령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지금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근데 그걸 성령인데 예수님의 영이 보여요? 안 보이죠? 천사가 안 보이죠?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나무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도시도 사람도 다 있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그런 거 말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마귀도 안 보이니까 어떤 이 안 보이니까 뭐로 표시한대요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선으로. 약간 이 지구에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요걸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에, 죄와 사망이 뭐요? 왕도로 타는 곳이에요. 그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옛날 세상은 이 캄캄한 허감,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 근세 잡은 자, 그랬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을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지구에서 자기가 내가 대상이야. 너희는 다 내 말 들어. 이러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자 되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 수 있어요. 병도 고쳐줄게. 기적도 일으켜줄게.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는 싫어하겠어요? 야, 어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부자되게 해줄 수도 있고 인기도 얻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해주면서 교회도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예수님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 알아요? 겁나오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그런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다른 예수님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런 교회는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해요. 진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자 문제가 죄와 사망의 왕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은요, 이 마귀도 사실은요, 예수님에서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 나중에 멸망하는데, 여기에 영원한 분, 영원이라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안 보이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도 태깅이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보여줬잖아요. 목사님이 태깅이보다 커요. 그럼 목사님이 태깅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태경이가 목사님을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이 되어서 태경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요, 부활성천하셔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여름 안에 오신 거예요. 요한아, 이름 안 불렀다 했는데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도 난 다스리 나도 눈에 안 나, 사실 안 보이죠, 이렇게.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주받아 죽었지? 에이, 실패야. 별 볼 일 없어 하고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얼굴에 주먹으로 때렸어요. 나는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볼 때는요, 믿으려고 안 해요. 전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천지 만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수많은 지금 우리 지구에 72억의 인구가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에 복음이 전거되면 이 사람들은요, 십자에 지신 예수를 믿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여기 같이 섞여 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지만 누가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느냐면, 자, 오늘 교회 얘기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자, 빨간 선 얘기할게요.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의와 생명이 왕이에요. 그래, 죄와 사망이 왕이고, 의와 생명이 왕인데, 이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눈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노? 그런 거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사람이 지어낸 거야. 그런 거 거짓말이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런데, 예성이는 믿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래,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제 사람을 하나 그려볼까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 네.
0: 이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로 점선으로 그리면 돼, 교회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요? 머리가 누구냐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예. 네. 자, 성경 다시 찾으세요. 오늘 요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래 말했어요.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진짜 이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랑서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누가 만들었느냐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뿐이에요, 교회.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 주고 산 지구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계세요, 지금.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대장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대장 아니에요. 선생님도 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대장이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아,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질문 다시.
2: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는 일은 저희가 하는 일을 믿는지 마귀를 믿는지
0: 알죠? 그럼요. 다 알죠? 그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호야, 지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지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지호 마음에 믿어져.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주에 본 말씀 있죠?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72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 중에 죄와 사망의 왕 아래 다 태어났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1: 예수님이
0: 나의 머리가 됩니다. 그럼 머리는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귀로 보고 뭐 말을 듣고 입으로 목하는 모든 것은 머리가 지시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한 분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언제나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공부할까요? 말아요?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오늘 좀 지각했어요. 그죠? 예,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다시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예수님, 에이 저리 가세요 하고 십자에 죽어버린 그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어떤 머리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명령하고 지시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세요. 이걸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마귀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3: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4: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3: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배를 드리는 집, 교회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하원의사당이 폭격을 당했는데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의회에서 의사당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의사당은 얼굴을 마주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작아야 한다고 그랬고 또 둥근 반원형이 아니고 길쭉하게 해서 의원들이 중앙을 통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양당이 한 방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여서 진영을 바꿀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영국의 정당 정치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은 그 다음엔 건물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마쳤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7장 25장에서 31장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이후에 6장에 걸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반짝이는 금과 성막의 화려한 휘장들로 눈이 부시게 했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 대접은 그들의 죄사함의 대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성막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고요. 분향할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런 가구들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 공간에 대해서 세밀한 지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별된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각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웁니까? 우리의 예배의 변화가 어떻게 있기를 여러분은 바라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의 최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무엇인가를 수종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종든다는 말은 뒷바라지하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attend 혹은 to serve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아내를 수종들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이나 자신의 직장을 수종들며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경우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거의 일생을 다 보냅니다. 저는 아이들 낳고 대학 갈 때까지만 뒷바라지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보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낳은 후에도 뒷바라지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들 보는 것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아이들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손주들이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시간을 투자했다면 아마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영광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이 성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되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하겠지만 여러분 가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어 하시는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지 참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드는 삶, 이것만이 참된 가치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일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도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지난주에 다루었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연약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범위를 열방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All Gentiles, All Nations,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소원이고 하늘나라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미리 잘 보여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품고 계시는 환상이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것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이 비전, 온 나라 백성 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누군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희생하신 분,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비전의 근본 원인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한마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의 추종자, 비슷한 말씀 같긴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을 하면 할례를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할례를 실제로 행하신 분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종자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논 혹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디컨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집사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설번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텐던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미니스터, 사역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할례를 섬기는 사람, 할례를 수종드는 사람, 할례를 사역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할례를 수종 들고 할례를 섬기기

0: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할례입니까? Circumcision. 이것은 바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할례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것을 계속 집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본인이 직접 할례를 받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례를 수종드시고 할례를 실현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실현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할례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으로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잘라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이 할례를 섬김으로, 할례를 수종드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소중한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들기 위해 오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 전생애를 다 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수종드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또 삶의 현장이든 재능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수종드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남기는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섬기느라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영화를 섬겨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 칼럼에도 그것을 인용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 나의 삶의 기쁨은 없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귀한 그리고 좀 마음이 와닿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이 글을 썼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좋은 글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 것이지 직접 병상에서 쓴 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월터 아이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글을 그 자서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남긴 글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아시는 대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중함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겠던 어떤 것보다도 10,000 times better than anything I have ever done.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것보다도 만 배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가치였던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마 그 아픔이 그 고백 속에 서려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에게만 이런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을까요?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내 인생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와 같은 후회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게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침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회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들여지게 되면, 무엇을 향해 내 삶이 투자되어지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추종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할 열매들을 남길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극대화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어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던 세 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수종자가 되면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수종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 즉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맺게 된 첫 번째 열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고 하나님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견고하게 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confirm했다는 뜻입니다. 확정지었다, 이루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본문이 말하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죠.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75세 때 받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컨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것이 확정되고 실제로 손에 잡혀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제 추정으로 한 1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자, 무슨 사건을 통해 이것을 컨펌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였던 아들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보다 더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직접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노라. 물론 옛날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부분되어진 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된 날이 바로 이 시험을 이겼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힘든 시험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이 시험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을 컨펌 시켜 주셨어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 40여 년 전에 이미 주신 그 프라미스를 오늘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씨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있던 것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고, 더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약속의 컨펌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산 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2000년 후에 이 산의 한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컨펌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위대한 약속을 갖고 계세요. 내 하나님 약속이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실 때에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스토리를 공부해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 중에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분. 벽돌공 출신의 가난뱅이였지만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해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억 대의 거버가 되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존 워너메이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YMCA 지어준 분도 이분이었어요. 이분에 관한 어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게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미소와 악수는 돈도 시간도 안 든다, 그런데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 이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크를 최신부 장관으로 삼으려고 장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로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선대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관직을 맡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한 거냐? 그들이 답을 하기를 당연하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기껏해야 몇 년 하다 그만둘 부업에 불과하지 않냐. 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한국의 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하면 해먹으려고 없는 이야기 끄집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진화도 믿는다 이런 시대잖아. 정말 한번 이런 세상의 오퍼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배포는 가져야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존 워너메이크가 최신부 장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대통령이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장관직 5년간 하셨어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쩔쩔매고 세상에 뭐 좀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의 사업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기자 한 분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선의 투자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 주고 산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11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벽돌공 출신의 가난뱅이 아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 주고 샀던 성경 한 주,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그 약속들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평생 표어로 삼았던 three T가 있어요. 세 가지 T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inking,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라. 두 번째로 trying,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일을 해라, trying. 그리고 세 번째가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try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폼으로 가져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손에 붙잡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려면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장할 수 있게 돼요. 축복을 확장하게 되는 것. 9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맺게 된 두 번째 열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을 또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축복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버려지고 내쳐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가 되심으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언약을 수종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 긍휼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이방족속들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도 이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을 하고 세상과는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성경에 맞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나누어주는 것,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딱 선을 그어놓고 사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원을 그어놓고 그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내 편.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원 안, 원 바깥으로 갈라놓으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장벽마저도 예수님은 깨뜨리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흘러가 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강수도 예수님께서는 깨뜨려 주셔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은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나누어야지,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붙잡고 우리만 가지고 계시는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질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불을 가져도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치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 소금이 빠진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식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없죠. 여러분이 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소금 빠진 음식처럼 싱겁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나누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이 바운다리를 좀 깨뜨리고 나의 원을 좀 깨뜨려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눌수록 우리 삶이 더 부유해지고 쏟아 흘러가게 할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게 되면 소망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축복, 이것이 세 번째 주어지게 될 축복의 열매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늘 본문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호칭입니다. 타이틀이에요. 1세기 사실 주전부터 시작되겠지만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 메이비 아마 바울 당시까지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왕적인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문자 그대로는 이새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실체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8절에서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수종자로 표현했어요. servant, 할례를 수종드는 자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12절에 와서는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칭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섬기러 오셨어요. 수종들기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고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되 온 열방과 온 만국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은 악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 왕국이 지배하고 있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게 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죄와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붙잡아야 될 열망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을 그때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even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기원문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원문 속에는 지금 이 소망의 실체를 누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소망을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의 컨텐츠가 잘 나와 있어요. 소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heavenly joy, 천국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 이것은 완벽한 peace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가버린 더 이상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벽한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컨텐트인데 이와 같은 소망을 이번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그 누릴 수 없어요. 믿음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고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게 된다면 척박한 환경,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참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KBS 스페셜 다크에서 작년 12월 22일 성탄을 앞둔 그 시점에 그 방송했던 굉장히 귀한 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암 교회 오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 특집의 내용은 안양제일교회 그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분은 아직 젊은 분이고 유능한 분이고 참 착실한 그리고 착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랬는데 복통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방광과 복막까지 다 퍼져서 말기 판정이 났어요. 오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 이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이 이와 같이 그 회복이 불가능한 암에 걸린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혈액암 4기에 걸리게 되는,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3살도 채 안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병원에 투병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신앙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온 집안이 망하는 것 같고 두렵고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PD가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그 아파하는 그 현실을 방송을 좀 하고 싶으니까 방송에 출연해 주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망설이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방송에 나갔어요. 이 방송이 방영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센세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암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힘을 얻게 됐는지. 몇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큰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라는 분 좋은 분 맞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네가 믿는 예수라는 분 좋은 분 맞지? 물론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내가 지금 나가는 고통 아프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내가 받는 이 고통이라는 이 마이너스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제하고도 넉넉히 남는 은혜야.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보혜보다는 크지 않단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이 귀한 분이 작년 9월 16일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비록 암을 앓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미 천국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겠어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 참된 죄사함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이 평강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소망, 이 소망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살다 오라고 주신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수종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할 것인지, 무엇을 남겼다라고 고백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점검하시고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기독교의 중심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에 항상 그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본질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BM 방송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도록 방송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 그리고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은 주님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태우 강사의 목요일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Went to college, grad school. Went to seminary, got my MDiv. And at the age of 29, in 1994, I came to Philadelphia to study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So basically, I came here as a FOB, fresh off the boat, or fresh off the 비행기,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일까였습니다. 1994년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듯이 하지만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003년 저는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는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고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흑인 빈민가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는 시 전역에 걸친 마약 사범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날 하루 137명을 체포했는데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안 되네요. 어쨌든 137명을 체포한 가운데 하필이면 제가 세대로 살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꽂혔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이는 창살이 있는 저 집 2층 길가로 면한 방을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노스 필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스 센트럴이라는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 주민들의 94%가 흑인인 동네입니다. 그 중에 45% 정도가 극빈자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최저소득자들입니다. 25세 성인 이상 성인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률이 30%가 조금 넘습니다. 저희 동네 건물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시카고나 뉴욕 같은 큰 도시에 이런 집들이 있으면 뭐 이 상태로 half million에서 million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는 이렇게 많은 집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범죄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2007년 한 해만 406건의 살인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이런 지도를 냈습니다. 저희 동네 지도인데 저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그해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네요. 조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집이 바로 이쯤이고 2009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지금 사는 곳은 바로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까만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로 이사를 왔죠. 심지어 지난 2014년에 제가 사는 블록에 총기 사고가 있었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총소리가 뭐 자주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저희 블록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래서 제가 샜는데 저는 한 20몇 발까지 샜는데 경찰에 의하면 36발의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희생당한 청년은 제가 알고 지내는 저희 동네 청년이었고 나중에 경찰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36발 거의 대부분이 그 청년의 얼굴에 말 그대로 엑시큐션 스타일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곳.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는 그 일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닌 곳이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2009년에 지금 보시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사건이 난 그 블락이죠. 제가 이사했을 때 역시 세대로 살던 집이었는데 제 집주인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1층은 아직 work in progress,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고 제가 세대로 살던 2층은 그래도 뭐 잠자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동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0: 이방인이었습니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외부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흑인 빈민가인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지저분한 골목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흑인 빈민가를 가보신 분들이 지나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에나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아침 먹고 쓸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가면 또 쓰레기, 쓸면 또 오후에 쓰레기, 쓸면 또 저녁 먹고 쓰레기. 하루에 서너 번을 쓸고 몇 달이 지나고 동네가 깨끗해져서 이제 집 앞에 화분을 놓기 시작을 했더니 주민들이, 이웃들이 보기 좋다고 자기들도 화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저희 블락은 이렇게 깨끗하고 화분도 있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블락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씩 다가가고 또 동네 사람들도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해서 2006년부터 저는 여름에 저희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 저희 블락을 맡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1: What do you think of camp so far?
2: I think it's mostly a little better in some kind of way than other schools.
1: How so?
2: Because you get to camp outside and play. Have fun.
3: This is fun because it's about God and Jesus. And they go on trips still, and they still have a side of them where you can have fun and not too strict. The other camps, they be like, sit there, do your work.
0: 영상에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즐겁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가난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빈민가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사는 전형적인 빈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부터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비도 멈춰준다는 정말 기적의 하나님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캠프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동네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노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누가에 의하면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주변인을 위한 나그네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어느 사회에서든 주변인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에 샬롬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은 주변인들의 삶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샬롬이 회복되는 공동체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세월 동안 제가 가난한 애들의 이웃으로 살며 그들의 목사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의 정체를 나그네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치는 곳이기에 제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집에 새들어 사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지저분한 길을 청소하고 이웃들과 어울리고 감옥에 간 사람 면회 가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사는 곳 제 사역을 얘기하면 항상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위험하지 않아요? 아까 지도 보셨죠? 위험합니다. 총기 사고 많고 살인 사고 많습니다. 작년 봄에 저는 사실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머리를 겨눌 때, 그리고 I have a gun in my hand. Give me your wallet 이라는 그 섬찟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나그네라는 제 정체성이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지금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뭐 별로 사실은 떨진 않았고 그래도 일단 잘 차분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서 침착해 calm down 하고 지갑을 꺼내서 돈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 다 꺼내서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걸 받자마자 사라졌어요. 아마도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같은 해 여기 지금 보시는 30년 동안 빈채로 버려진 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빈 땅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곳이었지만 두 필지도 경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을 수리하고 증축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로 모일 수 있고 또 이웃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서영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안전한 공간 동네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이번 코스타 주제에 의하면 이 땅에 소저너, 나그네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라고 불리는 주변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길로 나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나그네의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이해하면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김성환 목사님 말씀이 목사에서 목수로 변하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변하자 보이지 않던 투명인간이었던 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FAB 1.5세도 아니고 1세 이민자로 보기에 저는 이 땅에 차별당하는 이웃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민자이기에 백인이 아니고 이민자이기에 저희 동네 가난한 이웃들은 저를 조금 만만하게 편하게 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민자 혹은 유학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인정만 하면 됩니다. 미국에 사는 한 이 색깔 갖고는 절대로 아메리칸이 아닙니다. Where are you from, dude? Philadelphia. I mean, where are you from? I was born in Philadelphia. My father was born in Philadelphia. 그러면 뭐라 그래요? I mean, your father's father. Oh, he's from Seoul. Yeah, I thought you're from Seoul. You look like Korean or Japanese.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politically incorrect 하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I am a sojourner. 그 정착성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지 말고 영적인 도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그런 동성애에 관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벌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러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동성연애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연애,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 저주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직분을 맡은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니셨습니다.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형제.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실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망해야겠다 이렇게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은 많은 업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신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소중하고 대단했지만 그가 하는 사역보다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를 만나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가 성령의 포로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연구에 평생을 바친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포로가 돼야 된다. 그가 성령을 연구해 보니까 얻은 결론이에요. 성령의 포로가 돼야 된다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라는 거죠.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토저 박사는 세상의 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연기 냄새가 옷에 배듯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의 영은 온갖 종류의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단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아들, 딸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들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조차도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다 설명해 준 단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 하면 보혜사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지켜주고 은혜 가운데 가르쳐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입니다. 부른다는 겁니다. 초청한다는 뜻이고 위로한다는 뜻이고 격려한다는 그 말에서 이 성령님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세요.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변호를 해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탄원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믿는 신자를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이끌림 받으며 가며 다 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죄의 잘못을 알려주는 상담자는 카운셀링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남성 명사, 형용사를 쓰면서 인격적인 존재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0: 라는 것을 또 그 단어 속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자체이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단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면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세 가지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누구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시는 트라이온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면서 죄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진리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현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그리고 성령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삼가 조심해서 be carefully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 사람들이 그냥 들리는 것만 듣는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난 공부 체질이 아니야 하고 무관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좀 관계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 말을 마음껏 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늘어놓는 것을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에 사로잡혔기도 합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 지혜의 근본. 제가 금요철회를 준비하는데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사람이 진짜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들고 섰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미물이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할 텐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다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크고 위대하세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단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진짜 알매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말, 지혜와 훈계. 여기서 훈계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 성경 공부도 그냥 자기 말하는 걸로 알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 지식을 늘리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훈련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훈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식 습득으로 이 훈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출세와 명예, 학문을 위해서는 날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공부는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친구, 우리는 이대로 가면 지옥보다 더한 영원한 불목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우리는 살게 됐거든요. 미친 일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온통 하나님만 알기로 한 우리 그 형제의 간증과 같니? 세상의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리, 날마다 나에게 생생하게 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싸개로 주의 날개 아래 품고 가시는 그 진리,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련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모른 채 퍽퍽 쓰러져요. 하지만 진리의 영,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된 진리인 성경 안에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숨쉬는 것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은 무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계 나라의 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호흡하셔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비록 고난이 와도 교훈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비록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지역과 민족과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역경이 와도 바르게 함,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신 그분 안에서 다른 헛된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 안에서 배워간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가격이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감정적으로 얼른 봉사해, 그러다가 시험 들고 교회도 오려고. 근데 정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통해 연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져서 봉사하면 오래갑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진리 안에 세워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였던 나라의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있는 다윗이, 제가 요즘 계속 이 말씀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수없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시편 1편에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한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The delight is in the word of Lord.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You on the word wonder Lord meditate in day and n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모습과도 같더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그 모습으로 비교하고 결론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손으로 되는 것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형통. 번영한다. 영어로 아스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영을 준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Whatever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번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 버리면 밤낮 그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게 기쁨이 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직도 내 삶이 무언가 답답하고 아직도 내 삶이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마시고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뭡니까? 주야로 네,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읽고 쓴 걸 넘어서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지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한번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한번 주야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힘들어도 그렇게 즐거워하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조용히 벤츠 같은 데 앉으셔서 의자에 앉아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음미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풀리던 문제, 그렇게 답답하던 일들이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인터넷하고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처음에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도 아니고 뭐 신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시간이 날 때보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죠. 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나의 죄악된 본성이 사탄이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사탄이 또 환경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 보십시오. 이제 저는 주의종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요, 저희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내수동교회 박이천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마스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많은 설교학 교수들이 지나갔지만 많은 동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쓰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저도 그걸 아침에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시편 1편, 2편 다 썼습니다. 시간 나다 딴 생각 나면 인터넷 좀 보고 싶으면 한절 써고 한글 써고 영어 써고 오유.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 근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미 영적인 승리와 삶의 번영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령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의 날이 되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좀 영어로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더라.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근데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배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원어를 보니까 원어로 요즘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감정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지, 정, 의세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로고스.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결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랠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 어렵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면 진짜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 살면은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반드시 머스트라고요. 예. 해브투보다 더 강한 머스트를 쓰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의 꽃이 바로 예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배하게 되고, 예배는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에 꽂힌 이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꽂힌 이 예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씨 좋다고 골프 치러 가고 살만하다고 장보러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일주일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산성이시여 피할 바이시여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입에 모든 생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 우리가 실수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되던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없는 것 같은 이름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어느 중국의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결혼 후 아이 둘을 낳았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중국 내 모든 종교를 통폐합하고 없애버린 문화혁명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그분은 22년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산이 두 번 변한 2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죽고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다른 아들은 공상당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려고 지내온 강제수용소 20년의 결과가 이것이란가 이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집 마당에 앉아서 엉엉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하기 싫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중에 불사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 상상의 새겠죠. 네, 이 새는요 제단 위에 올라서 불에 타 죽고는 그 재 속에서 다시 젊은 새가 되어 나온다는 그런 새를 불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을 알고 성령에 사로잡혀 진리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신앙의 불사조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같지만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나에게 있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라는 한 청취자님의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ITL 카드가 그 빚을 갚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시온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재일 때는 귀함을 모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거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운 귀함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지난 시간 되돌아보기를 전해주십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는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0: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2: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0: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2: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0: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그 예전에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책이 The Present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 Present라는 이제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 책 제목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이 Present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현재라는 뜻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 저는 오늘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주제의 그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그 책이 떠올려지는데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한 사건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벌써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9월 2일 날 소천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막 그 새벽에 이제 막 불이 나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그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는데요. 그때 제가 그 과정에서 아마 평생에 이제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옥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방금 소천을 하시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이제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요지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때 그 옥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사모님이 우시면서 했던 그 회개가 그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그 사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가 하면은요.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막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또 막 이상한 일에도 잘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저는 일부러 그 사모님이 해화동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떠올릴까요? 제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이 딱 떠졌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무시던 누워 계시지만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과거가 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목회가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 왜 그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떠올려질까요? 나중에 은퇴하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하고 싶어도 이제 이 현역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때서 깨닫고는 그래도 현역으로 바쁠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많고 뭐 복잡하고 뭐 괴롭히는 사람도 생겨가지고 마음 힘들고 이럴 때 제가 사모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는 거는 나중에 기회 잃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라고 이런 어리석은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를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할 때 저는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가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그래도 그 아내가 너무 좋았노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저는 제 아내랑 종종 교제하면서 그때마다 그 사모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아내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자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얄미울 때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을 묵상하는 이유도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배경으로 한 시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 1절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가장 제게 소중한 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뭐 1절 말씀 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잡한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는 그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그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키라 내 왜 그때 그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남의 나라 끌려와 있을까 그때 내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와 회한이 담겨있는 말씀이 또 1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1절 말씀을 한 번씩 꺼내 읽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요. 이 인간의 미련함은요. 그것을 누릴 때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아까 말씀

0: 말씀드렸죠? 오카노 목사님이 방금 소천하시고 방금 이제 현재에서 과거가 되시고 나니까 우시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왜 이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회개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시온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잃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그리운데 그때가 그리운데 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매 여름마다 몇 주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 그 여름에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퇴가 아니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안 원하시지만 나는 복귀할 수 있다는 게 말을 뜨덩거리는지 안식년을 8년 전에 안식년을 가질 때도 가장 큰 감사가 그거였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주어진 오늘 이 현재를 감사하자.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상황에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미련한 짓 하기 전에 시온에서 기뻐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거의 4주 가까이 미국의 3개 지역을 돌고요. 또 남미의 3개 나라, 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스케줄이 막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6개 지역의 네 나라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과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요. 딱 하나 이번 여름에 내 가슴에 각인된 교훈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제 그 긴 여정길 중에 첫 번째 행선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말기암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말기암 환자가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외국 집회 나가 계시는데 이제 귀국하면은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가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바로 그 국제전화로 이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 교구 목사한테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절박한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집사님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 바꿔달라 그래서 또 격려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 교구 목사님한테 내 궁금해서 이제 이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매일이 답이 오기를 그 교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그 엊그제 그 금요일 오전에 찾아뵀는데 이제 몸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얼굴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몇 주 뒤에 보러 오신다고 그게 희망이 된 것 같다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기쁜 메일을 딱 받고 딱 하루 뒤에 교구 목사가 다시 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성도님이 오늘 새벽 12시 20분경에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장 없이요,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일정만 없으면 와서 내가 이분 마지막을 내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올까요? 안 되니까 밀려오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내내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그 미국 세계 지역, 남미 세계 나라를 돌면서 그 이 집사님이 막 계속 마음에 계속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을까요? 기회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귀국하고 나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저는 수많은 오늘 말기 암 환자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에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 그 유가족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내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상황이겠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못다 이룬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를 만나고 오늘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위는요, 어제 어떤 분이 마지막까지 소원하며 꿈꾸며 기도했지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적의 하루라는 걸 아십니까? 그 남편을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야 다 잃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그게 참 소중했다고, 왜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 망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그 왜 남의 나라 포로로 바벨론 이름도 모르는 강변에서 왜 시온을 기억하며 그렇게 울고 앉아 있느냐는 거, 이 미련함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하면서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주 설교를 내려놓고 외국 다녀온 이게 제 은퇴 이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교회에 아는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회 있을 때 이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한 것, 미련한 모습, 기회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에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뭡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들의 그 실패의 기억을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물꼬를 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저자의 첫 번째 지혜가 뭐냐? 그들은 이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실패를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1절 말씀은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1절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과거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2절로 연결이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나 이제 더 이상 수금을 안 치겠다는 결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4절 어떤 결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원수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들을 위하여 부르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비참한 유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바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 나는 이런데 절대로 내가 회유와 협박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그 결의고요.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기억,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이 힘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다 아시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기록해놓은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뭘 강조하기를 원하는지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세 번 부인했다. 그러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지금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느냐. 자, 6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요, 61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범죄한 베드로를 주님이 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닭 울음소리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으며, 베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가룟 유다도 똑같은 짓을 했고 그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로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해주신 장치가 닭울음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여행해 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요,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닭이 있습니다. 닭이 그 뭘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시온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재일 때는 귀함을 모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거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움, 귀함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이후에 같은 악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 내면에 예수님이 장치해 주신 닭울음 소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까? 다시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패해요.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짓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하나, 닭울음 소리 장치가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본문의 그 시편 137편 저자들처럼 시온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에너지를 그것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골프와 관련해서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반응 있는 분은 다 골프 치는 분인가? 아,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모르지만 너무 와닿는 내용 아닙니까?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또 비슷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실패한 당신께 상을 드립니다예요. 요즘에 어느 유명한 기업 중에서는요, 이 실패 상을 만들었대요. 그 제가 어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로요, 그 달에 실패 직원 그래가지고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상장도 주고요. 깜짝 놀랐던 게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원. 그 실패 한번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내가 왕창 죽으면은 누가 150만 원 준다면 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정신 나갔습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상금으로 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해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를 즐기라는 의미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게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 아닙니까? 그들이 시온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 시온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 실패의 기억이 오늘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경험한 그 실패의 기억은 값진 실패라는 그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놓쳐버렸던 그 시온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기회 없을 때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의 기억이 그 쓰라림이 오늘의 현재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분석하기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는 공동체 또 5절부터 6절은 결의를 다지며 기억하는 공동체를 보여준다. 뭘 설명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과거에 우리의 쓰라린 그 실패의 기억이 다시는 내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에너지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실패를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에서 그 중요한 거는 이거 언제 썼느냐예요. 여러 설이 있거든요. 정리해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시편 137편은 언제 쓰여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다시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온 다음에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른 거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요, 현장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쓴 시가 아니고요. 그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 조국으로 무사히 귀환한 다음에 쓴 시라고 저는 그쪽을 택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선 그 137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 시가 이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 거기에 앉아서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시편 기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쓴 시라고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취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시편 137편은요 이중적인 기억을 더듬어 쓴 시예요.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되돌아봄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되돌아갈 수 없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시온에 되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들 머릿속에 그리던 조국은 하나도 없고요. 다 부셔지고 파괴되고 더군다나 성전은 다 부셔져가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런 추한 거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을 이렇게 그리워했나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시온을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하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일에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우리의 실패했던 기억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회복하는 도구로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두 종류, 과거의 실패를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나 같은 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과거의 그 아픈 실패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를 돌파하는 에너지로 쓴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두가 후자를 원하죠. 하나님 내 아팠던 기억이 하나님 내 쓰라린 이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아버지 장차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미국 세 군데 돌고 그 남미 세 개 지역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우리 집에 왔는데 그게 일부 맞추고 내가 우리 찬양하는 조 목사님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근데 또 여러분도 또 이제 또 외부 강사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또 설교에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전자 내 과거의 실패, 내 쓰라린 아픔, 내 상처 이걸 가지고 날 열등감으로 몰고 가고 자신감 없음으로 몰고 가고 나는 끝났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몰고 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내 과거의 아픔, 내 실패, 내 상처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꿈꾸고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에너지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애쓰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 다구름 소리라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성령님은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성령님이 재차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딱 이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들고 자신 없음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끊임없이 내 실패의 자리에 그 처절한 그 자리에 둥지를 트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내 아팠던 기억 내 실패의 기억 내 아픈 눈물 쓰라림을 재료로 해가지고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도록 에너지로 바로 어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클릭한 게 기적인 게요. 제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좀 뻔한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클릭해서 그 할렐루야를 딱 열었더니 그게 놀라운 동영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서울에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외고니까 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 같은데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애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단위의 그 성가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열었다가 처음에 전율이 느껴졌고요. 이 화면으로 애들을 다 계속 이렇게 비추는데 누구 하나이도 장난스럽게 부르는 애가 있고 더 놀라운 건요. 그 할렐루야 전곡을 애들이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처음에는 전율이 느껴졌고 바로 이어서 눈물이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실망시키고 초라하게 만들어 한없는 영적 침체의 자리로 몰고 와 초라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 100%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20, 30%도 안 될 거예요. 그 안 믿는 아이 믿는 아이 어우러져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얼마나 아름답게 화음을 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연거푸 세 번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왜 저에게 이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길 원하셨겠습니까?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목사가 정신 차리고 먼저 믿은 성도도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실패의 현장을 처절하게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꿈을 꾸는 것으로 에너지를 바꾼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 메시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현재가 가장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 힘든 그 현실의 자리가 사실은 그게 끝나고 났을 때 한없이 그리워주는 내 생의 전성기. 저는요 20대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누구지? 여기 20대, 30대 너무 부러워요. 난 57살이 됐다는 게 그 20대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런 부러움이 올 때마다 억지로 떠올리는 게 내가 70대가 됐을 때, 80대가 됐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다 말할까. 오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과거에 저지른 실패의 아픔 그 자리에서 헤어나와 꿈을 꾸기 원합니다. 꿈을 꾸는데 이 실패의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사회개혁 운동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은 명성을 얻은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술에 대해서 가르쳐온 모든 것, 내가 집필했던 모든 것, 크든 작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주신 어머님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존 러스킨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4번째 시간.

0: 일본은 기독교인들의 돈줄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들은 돈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 대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난의 굴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1: 아,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찾아들어갔지만 교회는 믿음의 측면에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며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던 거죠. 그것을 일본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니 손촌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네.
1: 아이 그렇다니까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교회는 지어질 수 없었다 아닙니까?
0: 그거이 정말로 감동이구만 기래. 고저 농사 짓는 하나밖에 없는 황소를 팔아게 지고 소리 교회 건축에 바쳤다. 아이고이 오케이 있을 수 있는 거네.
1: 하모예. 아니, 내는 죽어도 그래는 못할 것 같심.

0: 야, 인겨. 설교하고 현실이 같겠습니까?
1: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겠구만 기래. 리보라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야. 눈물만 흘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응? 삶으로 말이야. 고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고저 그냥 머리로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리 응? 몸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거네? 응? 당장 다시들 하라오! 당장!

0: 뭐야?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순수한 헌금이라 이건가?
1: 그렇습니다. 놈들이 세간 서리를 팔아서 교회에다 바친 것이라고 합니다.
0: 그래, 그럴 리가 없다. 놈들이 팔아서 교회에 바칠 세간살이들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인가?
1: 선천에서는 어떤 농부 하나가 황소를 팔아 교회를 세우는데 바쳤다고 합니다.
0: 뭐야? 황소를 팔아?
1: 예, 황소요.
0: 황소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1: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황소를 팔아 교회당에 헌금을 하다니.
0: 어제의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0: 선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1: 황소를 판 농부 말입니까?
0: 예. 지금 평양 저잣거리에 그 소문이 시끌시끌하게 돌고 있습니다. 걔 농부가 소를 팔아 규회당을 지을 수 있나 하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그 말만 한다고 합니다.
1: 저도 그 소식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결단을 보인 농부의 믿음이 실로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0: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그거이 뭡니까?
1: 그거이 내려오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알수 있겠지요.
2: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3: 아니, 나중에 뭐가 집히는 것이 있습니까?
2: 이렇게 나가다가 말이다. 그러면 아니 되는데.
3: 아니, 뭔데 그러십니까? 뭔데 그렇게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이거, 답답해서.
2: 당장 놈들이 그간 쓴 헌금의 출처를 알아보도록.
3: 아니, 그건 또왜 그러십니까?
2: 당장 시키는 대로 해라!
3: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대체 그걸 왜 알아오라고 하는 거야? 왜?

0: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은 평양 지역에 나와 있던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의 오해를 사라지게 했다.
1: 선교사들 가운데 몇몇은 한국 성도들이 보리떡과 물고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교회에 나와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런 오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0: 선교사들은 한국 성도들이 지적이며 확고한 목적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 인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백아웃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광이나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밀히 말해서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을 내려놓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될 무렵 어떤 나치 광신자가 아주 심하게 부상당한 채 영국 진영에 들렀습니다. 그는 즉시 수혈을 해야 했는데 영국 사람의 피는 수혈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잠시 후 사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당신이 만약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면 당신이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0: 두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또 한 사람은 심술쟁이였습니다. 마침 천사가 나타나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단, 두 번째로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소원을 두 배로 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쟁이는 두 배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심술쟁이는 상대가 두 배로 더 받는 것에 심술이 나서 눈치만 굴렸습니다. 결국 서로 먼저 소원을 말하라고 싸움이 붙었고 마침내 심술쟁이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술쟁이는 소원대로 애꾸눈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두 눈을 다 잃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욕심과 심술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4: 제 38장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송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수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3: 제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안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어심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수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0: 하늘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1: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쌓아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에서 4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진지한 연습과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매달리는 버팀목이 아닙니다. 기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입니다. 기도는 거짓된 확신에서 참된 확신으로, 손쉬운 길에서 위험하지만 순종의 길로,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은 투자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주님께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서의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 스스로 숨기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 환한 폭도들에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은 그분에게 그들의 손을 댈 수가 그러므로 없었습니다. 이제 전개되는 사건은 사실상 세상의 빛이라는 강론이 계속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적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들은 세상의 빛이 그들 앞에 비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죠. 설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그들에게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소경은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눈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빛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발산일 뿐 아니라 수신인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물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경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빛은 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은 영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9장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기 목사님께서 미국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 폭발은 이 트랩 장치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구조반들이 이제 와서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 불을 이렇게 저기 서치라이트를 이제 비쳤겠죠. 그때 젊은이 하나가 크게 외치더래. 왜 불을 켜지 않냐고, 왜 불을 켜지 않냐고 모두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은 폭발로 그가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는 그가 시력 장애인이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그에게 비추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보지 못했던 거죠. 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은 참된 상황을 드러냅니다. 소경인 자들, 그러나 그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참으로 소경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회 한 저명한 의원이 정치가이자 위대한 연설가이진 버그 씨에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블랙 박사의 설교를 들려주려고 그를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블랙 박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던 거죠. 예배 후에 그 친구는 설교에 대한 버그 씨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연설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 역시 아주 유능한 소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죠.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들을 얻을 때뿐 아니라 얻지 못할 때에도 똑같이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무리 또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죄송하지만 가엾은 거죠.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9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섯 번째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9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논리적으로 이 소경 이야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강론의 결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게 8장부터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8장과 9장 초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유일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의 병의 원인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죄를 인함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개 네 가지 대답이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별히 이방인들은 환생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병은 전생 동안에 범죄했던 죄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는 유전의 죄과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아는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경은 어떤 경우에서는 부모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건데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죄의 결과로 저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답은 해주시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알아낼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1g의 예방은 1kg의 치료의 가치가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거든요. 이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아프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픔, 질병, 고통, 문제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들을 잘 알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받으시지 않고 또 받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흑기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나 고통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돼요. 여러분, 이 소경은 자신의 눈먼 것을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은 보게 될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생애 동안 보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을 자신의 누구로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본래 진술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는 진리로 돌아가십니다. 밤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영적인 빛이시며 그분이 아닌 곳은 모든 사람이 소경으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마치 박쥐처럼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지셔야 했고 소경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시각을 만져주시고 죽은 영적인 시신경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것은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경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제게 그들이 수개월 동안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럼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눈이 열려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광산 폭발 때 그 가엾은 젊은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왜 불이 켜지 않는 것입니까? 불을 켜지 않는, 왜 밝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에 다시금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비록 소경이 여전히 그분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는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혀주지만 또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셨으며 지금은 인간 대 인간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소경은 그가 만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못의 이름까지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당신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를 보낸 같은 방법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소경은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줄 물을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다고요. 물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결코 회심이 없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들은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깨달았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고친 방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고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경의 임무는 믿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죠. 만일 만지는 방법이라면 고침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것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손길이 내게 닿네라고 노래하며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고치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만져주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오직 복음이라고 노래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소경은 그들 모두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만짐을 받고 연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에서 모일 것인가?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며 어리석고 분별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기 위한 어떤 형식이나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하려는 많은 소경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논쟁이나 형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소경의 상황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경은 성전 밖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둘째로 이 소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 뜨고 있었지만 소경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왔어요. 넷째로 소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장애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경됨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치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섯째로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들은 그에게 어떠한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나 묻는 그러한 지경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집으로 가는 길을 느낌으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집까지 가는데 아마도 그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람과 솔로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람과 솔로몬. 예. 솔로몬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아는데 히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히람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의 왕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의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인접한 나라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산림지대, 산악 이런 의미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는 나무가 많겠죠. 산악지대, 산림지대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 레바논은 어떤 나무로 유명했는가 하면 백향목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잘라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투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을 미워하는데도 이 다윗은 항상 사울 왕에 대해서 선대해 줍니다.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수 갚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려 그 생각을 하면서 왕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심의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흙을 던지고 그럴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당장 저놈을 잡아오거라. 저놈의 목을 치거라. 그런 명령 안 내리고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판에 저자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릇이 크고 인품이 큰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다윗은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목이 말랐어요. 마신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좀 떠다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윗의 세 용사가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진짜 다윗이 말한 대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죠.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그냥 그것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굉장히 갈증이 심한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질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이거는 내 신하들의 피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다윗은 시도 잘 짓습니다. 입만 열면은 시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하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람 왕도 다윗을 무척 좋아했다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 천하 여러분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 그래도 틀림없이 우리들은 다윗에게 홀딱 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믿음 좋죠. 용감하죠. 인품 좋죠. 문학성 탁월하죠. 음악 잘하죠. 완전히 팔방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다윗 곁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다윗에게 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히람 왕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다윗의 아들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죽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 왕이 들은 거예요. 히람 왕이. 그래서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사람은 처신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악한 짓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또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예, 나한테 돌아오든지 내 자식에게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거두든지 결국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히람 왕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좋아하고 왕된 것을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개체와 여러분들도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못된 짓 하지 마시고 악한 짓 하지 마시고 항상 선을 베푸시고 또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든지 나에게 안 돌아오면 내 자식에게라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0: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 왕이 솔로몬을 좋아하고 솔로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기회로 활용합니다. 어떤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지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는 아마 그런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어디서 구해올까 생각하던 차에 히람이 다가오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서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 나라에 많은 큰 나무들 나에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히람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성전 치어놓고 그 성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생각하는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전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왜 허락을 안 해주셨는가 하면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너의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은 다윗이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게 됐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결국 누가 다 해 주었는가 하면 다윗 왕이 다 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4절부터 1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답수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줬죠. 금을 얼마나 준비해 주었습니까?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는 이 오늘날 그 무게로 하면은 3,750톤이랍니다. 금 10만 톤이 10만 달란트가 3,750톤. 이게 여러분 돈으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1kg, 1kg 금괴, 요만한 거 있죠? 돈 크기만한 금괴, 그게 1kg인데, 그거 하나 값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 정도예요. 요만한 금괴 하나, 그게 1kg예요. 그게 얼마요? 5천만 원. 그러면 그런 거 10개 있으면 얼마요? 5억, 5억. 100개 있으면 50억. 1kg 금괴 100개가 있으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개가 있으면, 아, 계산도 빨리 못하시네. 이거 제일 쉬운 계산인데. 다시. 10개가 있으면 5억. 100개가 있으면 50억. 1000개가 있으면 500억. 10,000개가 있으면 5천억이죠, 5천억. 5천억이에요. 10,000개가 있으면.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런 금괴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이제 10,000개가 있으면 5천억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은 그런 금괴를 1kg짜리 금괴를 375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저도 5천억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각 나라에 있는 금 다 쓸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그리고 은은 얼마나 많이 여기 준비해 놨습니까? 100만 달란트.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다윗 왕이. 부자도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지으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전 짓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요. 완전히 이 금으로 도배가 됩니다. 금으로. 그 어마어마한 금이 그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해서 이 금, 은 보아 모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돈 좀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모으셨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이래 돈 좀 내놔라. 그러면 기꺼이 내. 건축하겠다. 그러면 돈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창 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다윗처럼 돈도 좀 모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산업 명예회장 되시는 분이 통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 2천억을 내놨어요. 2천억.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안 주고 2천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통일을 위해서 통일 기금으로 내놨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난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잖아요.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누가 한 10억 몇 사람이 내놓고 100억 한두 분이 내놓으면 이게 그냥 되는 건데, 지금 때가,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좀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 사랑하면 돈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못지않죠.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 이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것인지, 1,000번에 뭐, 하여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1,000번에 결국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뭐, 천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마리씩 바쳤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큰 건축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건축물을 이제 자기 업적으로 남기고 죽는 거예요. 뭐 피라미시라든가 뭐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 남기는 거죠. 근데 솔로몬과 다윗은 그런 차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이거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할 때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이게 보니까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목재를 이제 뗏목을 이용해서 바다로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목재를 운반해 와야 되는데 육로를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굉장한, 너무너무 힘이 들죠. 이 큰 통나무들을 여러분 어떻게 옮기겠어요? 트럭이 있으면 트럭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트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이용해가지고 바다로 이제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동을 해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재를 주는 대신에 이제 뭘 달라고도 요구를 했습니까? 음식물을 달라고 했어요. 밀, 기름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당신 나라에 많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나라에 많은 나무를 내가 당신 나라에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사람도 얻고 필요한 물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지혜. 이게 여러분 정말 보통 좋은 지혜가 아니죠.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이 지혜.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람 얻을 생각을 안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뭘 얻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 굉장히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죠. 그 왕위에 오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이 아들은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런 거 하느라고 우리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내가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 3일 뒤에 오라 그랬어요. 그 3일 동안에 이제 아버지의 신하였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도 묻고 자기 친구들인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요. 근데 아버지의 나이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탁대로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정말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젊은 하인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고 더 어깨를 무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충고를 따릅니까?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백성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가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갈려져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남은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열 지파는 다 저쪽 다른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어리석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좋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랬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이제는 제가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존경받고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를 텐데 이 르호보암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공포를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람을 얻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뭐가 아마 일이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겁에 떠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는 언제 어떻게 이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저 친구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정치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까지 있는데 그 스위스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몰라 나는 참. 그렇잖아요. 그 열린 세계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텐데 그러면 좀 이게 머리가 깨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좀 반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저 나라가 참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세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원수 안 만들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원수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것이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자식에게 안 좋은 것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사랑해야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태평성대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우리 자식에게도 막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의 복,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어 있죠. 히람 왕이 다윗을 좋아하고 솔로몬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 청취자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 ITL 카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 땅에서 이처럼 귀한 전도 카드를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조건 씨를 뿌리렵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면서 열심히 뿌리려고요.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서 제법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우체통에 넣으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득 찬 자동차에다 꽂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도착한 카드가 다 없어져서 또 보내달라는 편지를 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애청하시면서 함께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기도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요. 아직도 이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천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디본헌드 동사는 영어에서 제기대명사와 같다. 제가 금요일 성경과 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행동했을 때에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회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디폰헌드 동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하다. 악한 게 뭐예요? 막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 좀 강한 거고,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전반부 말씀입니다.
3: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무엇이죠? 예, 이혼정서와 천국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이 음행했다면 유대율법에 하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하면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행한 여자에게 이혼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과분한 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에 쳐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행이 신약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게 전부 음행이거든요. 그런데 이혼정서를 주어도 마땅한데 그렇게 바람피고 바람피는 그 고멜 같은 여자 끝까지 이혼정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 고멜에게 이혼정서를 안 줘요. 그리고 바람나면 가서 데리고 오고 달래서 데리고 오고 돈 주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실과 정의로 또 공의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정서 주어버렸다면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혼정서 끝까지 안 주시고 결국 돌이켜내시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앞에 제목을 혹 기억나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지난주 오후에 아마 성경 퀴즈, 그 야외에 나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목 뭡니까? 물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의 나라였죠. 용서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 일곱 분을 일곱 분이나 받아야 가는 나라라고,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가는 나라라고, 그게 용서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요, 그 앞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앞에는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볼 내용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천국의 큰 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더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딱 우리나라 교회 현실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학습 문답하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체면상 믿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체면상.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교회라는 문화.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그래. 막 한 6개월 돼서 학습받고 한 1년 돼서 세례 받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여긴단 말이죠.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니까 천국에서 누가 클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을까? 이런 것으로 교묘하게 이제 꾸며서 성경 얘기를 쭉 해주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또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큰 자도 결국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의 큰 자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음은 사실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왜요? 뭐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아니 몸이 둘이라면 높고 낮음을 서열을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예요? 뭐 60조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60조. 그러니까 60조라는 그 수.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가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심장이라 그러고, 또 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발 어느 부분 꼭 눌리면 머리가 아플 때 시원해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녹고 나서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누가 처음부터 크냐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이해 못한 거예요? 천국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크고 낮음보다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용서의 나라다는 거죠. 용서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절 보십시오.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유대사회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에도 뭐하고 해주세요? 안수 기도하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에 자식들을 다 기도해 줄 때에, 특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 주잖아요.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이 뜻을? 몰라요. 요셉은 몰라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장남이 이쪽이고 차남이 이쪽인데, 야곱이 손만 쭉 뻗으면 장남이 오른손, 차남이 왼손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야곱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직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장남을 앞세워버리는, 차남을 앞세워버리고 장남을 뒤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또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저녁에는요, 그 장로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한대요. 그냥 간단한 얘기 들어가면, 장로님 우리 애 안수 좀 해주세요. 손에 얹고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직분을 위임할 때도 뭐해요? 안수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세울 때 뭐해요? 안수하고, 또 목사도 이제 안수하고 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굳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굳어졌을까요? 이 부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굳어진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굳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피곤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나, 가는 곳마다 인사일을 이루고 쉴 틈도 없었어요. 음식 드실 겨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누구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하고 막았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대업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유대 사회 속에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 않습니다. 수를 칠 때 남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당한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들락거리 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우리 재직회 하는데 이 심각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직회 할 때 회의를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엄마 그래서 아빠 그래서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들락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 애들은 저리 가라. 저 누지 마고 저거.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느냐 말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찔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에 어린아이가 뭐 필요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야지. 아니 애들 데리고 뭐 지금 철이 있으니까 것, 아줌마 애 데리고 저리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장 통해 가면, 어릴 때 시장 통해 가면 꼭 약장수들이요 뭘 들고 옵니까? 원숭이 새끼나 또는 뱀, 독사 이런 거 들고, 독사, 코브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독사의 독을 막 짜가지고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 숟가락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뱀 꼬안 그거 가루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캡슐에 내가 파는 그거 이어가면서 이러면 사람이 막 몰리는데, 항상 구경에는 누가 많이 가요? 애들이 가죠. 애들이 앞에.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아저씨가 막 독사 잡고 막 독약 내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을 모아요. 그럼 사

0: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애가, 아니요. 애들이 뱀에 물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지. 어떻게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가라 그런데요. 우리가 보세요. 이미 우리의 사고방식에 속으면 애들은 가라는 왜 그래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가라. 만약 애들이 주 고객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오라 하죠. 오라. 어른들은요. 어른들 좀 가서. 어른들 좀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위한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애들을 막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바이런 신문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너를 알게 했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벌써 조시 못 잡니까? 지금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말렸단 말이에요. 말리는 거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아 쓴 것도 무슨 일이 되고요? 사탄의 일이 되고 어린애 오른 거 애들들이 가라 라고 쫓아낸 것도 무슨 일이 되고요? 사탄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제자들 보고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안 했죠?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자동으로 천국한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말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한 것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해요. 그래 1장이 천지창조하고 2장 천지창조하잖아요. 그런데 3장이 이미 타락해요. 3장이 타락하고 나니까 창세기 6장 왔는데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창세기 6장 5절. 그럼 인간의 죄가 뭔데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 악함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들을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노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심판하고 하면 좀 깨끗해졌을까요? 그런데요 창세기 8장 21절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다고 심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노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심판하면 세상은 오늘도 노홍수로 심판당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오늘도 나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물로 심판 안 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뭘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하여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착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 말레이시아에서 손님 오셨는데 4년 전에 여기 왔다가 가셨어요. 그 애가 줄리아인데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빠가 진짜 얼마나 이 애를 사랑하는지 제가 지나칠 정도 같아요. 지금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자기는 부모가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자식인데 왜 이렇게 이쁜 아이를 서포트를 안 해줘?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일 도와가면서 힘들게 일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각인이 됐는지 자기는 애를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올린 거 제가 다 보지요. 근데 이 줄리아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 줄리아가 한 번씩 다른 집에 가서 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한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 텔레비가. 야, 나는 이거, 여러분,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나올 때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텔레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착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텔레비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하느냐고 했더니 원래 텔레비 없어서 싫어한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나는 결말이 요렇게나 주인공이 안 죽어 안 맞아야 되는 주인공이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줄리 알겠니? 아, 영어를 또 잘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아이를 쫓아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는데 도대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고 특히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복음서가 다르냐면 물론 그 1차 독자 대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까지 갔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든다. 이런 받든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받든다.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높인다는 그 개념이에요? 어떤 말이나 어떤 가치들, 또 어떠한 것들을 아주 떠받드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린아이 받든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뜻 또는 말을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받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떤 어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공경하여 높여 모셔둔다. 이게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줄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드라마가 들어갈 때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거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뭐 가족이 한번 외식하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식사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요? 메뉴 선택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가서 오늘 전부 짜장면 하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짜장면 사서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짜장면 하면은 다른 사람 어때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뷔페 아예 가면 되겠죠.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권들, 아이나 어른이나 사실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지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같이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인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받든다라는 거로 했지만 이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받아들인, 느낌이 확 다르죠. 받는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 영어로 하면 accept예요. accept, receiver. 하나님 나를 그냥 어린아이는 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소중히 여길 수는 있거든요. 우리 애가 부모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이게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선물을 받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닌 상태가 뭐냐면요, 이미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 담으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어린아이. 젖을 먹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요. 다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니까. 자기 힘으로 못 가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데 어린아이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여야 된다는 그게 헬라어에는 디포넌드 동사래가 중간태, 우리나라는 중간태가 없어요. 중간태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능동으로 번역할 수 있고 수동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 그게 우리 이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간태로 되어 있는 단어를 능동으로 번역하든지 수동으로 번역하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쳐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 쳐들어가요? 어린아이 자기 힘으로 돈 못 버는데 자기 힘으로 옷 못 사 입잖아요. 부모가 다 주어야 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디포넌드 동사는 영어에서 제기대명사와 같다고 이제 금요일 성경 받을 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행동했을 때에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회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디포넌드 동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하다. 악한 게 뭐예요? 막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 좀 강한 거고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누구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 좋은 대로 선택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도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사 갈 때? 교회당 중심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떨어져야 돼. 왜? 교회당 가까우면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차 마시러 오기 때문에 안 돼. 멀리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곁으로 막 이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곁으로 이사 가든지, 교회 멀리 이사 가든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지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럼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빨리 찾아가겠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차지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못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는 어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생각 근거가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와서 이 더러운 짐승 잡아먹으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나 어려서 율법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율법대로 산 사람은 절대로 장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추어탕 드시면 안 돼요. 어디 감히 순대국을 다 먹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뉴스 엔조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도를 받아 들어가서 그걸 취재한 기사가 오늘 1회가 나왔는데 갔더니 그 안성 하나님 교회에서도 한 세 가지를 뭐 금하더래요. 뭐 목매어 죽인 짐승, 뭐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좀 금하라고. 그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거 세 가지 가까이 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두 시간 만에 당신은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고 보내주더라 그러는데. 야, 좋아요 여러분들. 두 시간 만에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음행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요. 그거 말 안 하더래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세 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이게 바로 다 율법주의라는 거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하를 보면 칭찬받는 지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앗겠다는 말을 하자. 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가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장래를 위해서 선심이라 써두자고 생각하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주인이 청지기 지혜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동안에 미리미리 선한 곳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령에 헌신하는 BBN 선교 방송에 물질 후원을 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BBN 홈페이지 www.bbnradio.org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ow are you this afternoon? 자, 시작! 그럼 답을 하셔야죠. I'm fine.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되묻겠습니다. Really? 정말이에요? 예, 지금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의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배적인 감정.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쁨입니까? 예. 저는 지배적인 감정이 정서라고 생각해요. 우리말의 감정과 정서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저는 누적된 감정이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정이 이렇게 누적되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그냥 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지배적인 감정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정서가 되는 것이죠. 그 지배적인 감정은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색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How are you this morning 하면 fine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I'm fine 이렇게 주로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fine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 nephesh라고 하는 것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에덴은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기쁨의 동산이란 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 인생의 쓴맛을 조금 봐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 기간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한 다음에 기쁨의 동산에다 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그 인간을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는 인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인생의 best of the life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첫 번째 기뻐하는 것,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진정한 목표는 기쁨이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삶의 진정한 목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서를 계속 여쭤본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인생의 목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예.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의 기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기쁨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기초가 있으십니까? 예. 모든 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성문 기본 영어, 영어에도 기초가 있어야 돼. 예. 기쁨에도 기초가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기쁨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있으면 그냥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하면은 기쁨은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은 사그러들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침입해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기쁨의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감정은 사실 좋은 감정은 아닌 거죠. 나무 뒤에 숨었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급기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와 지배적인 감정은 상실감과 슬픔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상실감과 슬픔이 지배적인 감정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떡하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저는 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야 하나? 웃으면서 태어나면 안 되나요? 너왜 울면서 태어나? 좀 웃으면서 태어나지. 하하하하하 이렇게. 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울면 태어날 때부터 앵앵거리며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는가? 제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왜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나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학적인 그거는 있더라고요. 엄마의 폐가 그 전에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이제 뭐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자기의 폐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변이되는 순간에 한번 그냥 확 이렇게 그 아기가 쉬어줘야 된대요. 숨을. 그런 의미에서 확 그렇게 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웃어도 숨을 확쉴수 있는데. 안 그래요? 하!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울면서 태어나는가? 그렇게 또 운다고 해서요, 눈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눈물은 3, 4개월 뒤에 눈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으면서 그냥 울면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고, 슬픔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모든 인간의 실존, 지배적인 정서, 슬픔과 상실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인간.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비전을 이사야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나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 있고 피폐해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 예.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이 일일이 다 물어본 내용. 예.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 accept,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상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지옥 가운데 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여기는 은혜와 심판을 같이 지금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모든 인간을 슬픈 자라고 규정.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슬픈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계속 슬퍼하는 자에게 나온,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지금까지 인간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죄를 탁 털어내시고 화관, 꽃으로 된 관을 머리에다가 탁 씌워주시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 인간은 슬픔에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쁨의 기름으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부어주시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우리는 근심의 누더기 옷만 입고 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옷을, 그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는 찬송의 옷으로 드레스업을 쫙 그렇게 해주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우리는 다 썩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썩은 나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썩은 나무를 싹 빼신 다음에 의의 나무를 탁 심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180도 트랜스폼이 된 것입니다. 썩은 나무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아예 트랜스플랜트를 이렇게 하신 거죠. 완전히 트랜스폼이 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트랜스폼이 된, 나 옛날 썩은 나무와 같았는데 의의 나무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심어주셨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트랜스폼된 날, 의의 나무로 심겨졌으니 열매는 뭐가 맺히겠어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썩은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어가지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트랜스플랜,
그래서 이 나무만 트랜스플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근본적인 정서도 슬픔과 근심이었던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 근본적인 정서가 기쁨과 찬송으로 완전히 트랜스플랜은 아니고, 예. 우리 감정도 완전히 근본적 이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 찬송인데, 예, 우리가 부를 찬송이죠. 제대로.

0: 저와 여러분이 썩은 나무였는데, 그리고 근심과 슬픔으로 그런 가득 찬 그러한 옷을 입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완전히 심어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더 이상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에서의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는 사역의 승리. 엄청나게 기뻐하는 제자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사역의 승리에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야 나도 기쁘다 축하한다 정말 뭐 이렇게 으쌰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말은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기뻐했는 제자들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사역에 승리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도 물론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역의 승리에 너의 기쁨의 근원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구원받은 너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그 관계, 그 존재의 기쁨, 그 관계의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그것은 오래, 아니 영원히 가는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인해서 너희가 하늘에 입적된, 하늘의 생명체에 입적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승리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항구적인 기쁨은 되지 못하는 항구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어떻게 요청하는 건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우리의 인생, 사탄이 망가뜨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우리 인생,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으로 평생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기쁨으로 디자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근심의 옷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새로 심겨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는 난리질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젤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주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것, 모든 죄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구원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샌디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할 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 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 역시 군중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순수하게 남아있기 위해 노력하다가 주변의 많은 비웃음과 거부를 견뎌내야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녀는 왜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1: 오늘 밤 파티에 갈 거야, 샌디?
2: 잘 모르겠어.
1: 난 갈 건데 넌 별로인가 보네.
2: 아니, 가고는 싶어. 하지만 맥주를 마시고 취하는 건 싫어.
1: 굳이 맥주를 마실 필요는 없어.
2: 그래, 맞아. 난 칵테일을 마시는 게 더 좋아. 맥주 맛은 정말 싫거든.
1: 야, 누가 맛 때문에 맥주를 마시냐? 대부분 분위기가 좋아서 마시는 거지.
2: 술에 취하면 너 같은 남자애들은 바보처럼 돼. 다들 아주 공격적으로 바뀌잖아.
1: 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샌디.
3: 야, 안녕, 샌디. 네가 배구팀 주장이란 얘기 들었어. 너 경기 정말 잘하더라.
2: 그래, 고맙다.
3: 저기, 샌디. 나랑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지 않을래?
2: 아니, 너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너랑 같이 바람 쐬러 가기 싫어.
3: 사람들이 너보고 얼음공주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가라.
0: 이 젊은 아가씨가 비웃음이 가득한 놀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여성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샌디 웨이니스의 실화입니다.
4: 저는 인디애나의 작은 농장 마을에서 팔남매의 다섯 번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금욕주의적인 분이셨는데 우리 남매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를 열심히 기르시고자 하는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조부모님들과 다른 친척들도 가까운 곳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죠. 팔남매 가운데 정도였던 저는 언제나 고분고분했지만 대신 마음속 생각들과 감정은 속으로 가둬놓곤 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학급에서 고별사를 읽게 되었죠.
2: 샌디 언니, 졸업고별사 다 썼어?
5: 일부분만.
2: 긴장돼?
5: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잖아. 나 망쳐버릴까봐 겁이 나.
2: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언닌 굉장히 침착해 보여. 그래, 뭐라고 말할 거야?
5: 나는 말이지. 다시는 고등학교 시절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2: 정말? 왜?
5: 학교 내 파벌이 너무 많아서. 난 늘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
2: 그래? 언니는 배구팀 주장도 했었고 파티도 자주 갔는데 난 이해가 안 되네. 뭐 어쨌든 대학생활 멋질 거야. 이젠 언니 맘대로 살 수 있잖아.
4: 어머니가 대학까지 저를 차로 바래다 주시던 날 그때까지 한 번도 집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던 저는 겁이 났습니다. 거기에다 문제까지 생겼죠. 기숙사의 방들이 모두 다 차버린 것입니다.
6: 미안해요, 샌디. 기숙사 방들이 모두 배당이 돼 있어서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5: 그럼 저는 어디서 지내야 하죠?
6: 캠퍼스 바깥에 있는 주택가에서 지내요. 여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들과 아파트들 목록이 있어요.
4: 그래서 한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같이 생활한 여학생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들은 브라우니 반죽 안에 마리화나를 넣어 구웠다는 농담을 하면서 저에게 그것을 강제로 먹도록 시켰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들은 농담하며 큰 소리로 웃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자 더욱 괴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6: 그래요, 사실이에요. 2주 내에 기숙사 안에 들어와야만 다음 가을 학기 때 기숙사 입소를 보장받을 수 있죠.
5: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기숙사는 이미 다 찼다면서요.
6: 학생 몇 명이 중퇴하면서 한 명만 지내는 기숙사 방들이 몇 개 남아있어요. 내가 목록을 줄 테니까 학생이 직접 학생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해요.
4: 저는 기숙사의 방들 문을 두드리며 다니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반복되는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는 외롭고 낙담된 느낌 때문에 비참했습니다.
2: 안녕?
5: 안녕, 난 샌디야. 넌 나를 모르겠지만 현재 너의 룸메이트가 없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
2: 맞아.
5: 나 이번 주에 꼭 기숙사에 들어와야만 해. 안 그러면 다음 학기엔 기숙사에 못 들어온대.
2: 그래, 여기 규율이 그렇지.
5: 혹시 내가 너의 룸메이트로 지내도 되니?
2: 좋아, 안으로 들어와. 나는 비비앤이야.
4: 드디어 안정감을 얻게 되자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비비앤은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며 제 얘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지요.
2: 네가 그 첫 번째 아파트를 떠난 건 당연하고 잘한 일이야. 마약은 올감이야.
5: 그 룸메이트들 중 한 명은 내 개인 소지품들도 일부 훔쳐갔어.
2: 분명 그 아이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5: 넌 정말 하나님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구나, 비비앤.
2: 그분은 내 삶이야, 샌디.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이신 분이야.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안 그러니, 샌디?
5: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 가족은 늘 교회에 다녔지만 집에서는 그분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어.
2: 그럼 이번 주일에 나랑 우리 교회에 가볼래?
5: 아니야, 괜찮아. 난 여기서 따로 다니는 교회가 있어.
4: 저는 점점 더 비비앤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술이 없어도 즐겁게 지냈으며 서로 서로를 존중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비비앤이 다니는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과 그녀가 누리는 평화가 제가 다니던 교회와는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비앤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2: 샌디, 너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림 보고 싶지 않니?
5: 좋아.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
2: 내가 너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줄 동안 여기 앉아있어봐. 자, 여기 이 종이의 이쪽 면은 인류를 의미해. 이 반대편은 하나님이고 이 둘 사이에 끝이 없이 깊게 갈라진 틈은 죄와 죽음을 상징해.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틈을 건너갈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셔. 그 깊게 갈라진 틈은 죄의 결과야.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봐.
5: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2: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든

0: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상태를 깨닫고 네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너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야.
1: 난한 번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했어.
0: 성경에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니, 샌디?
1: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도 비비엔 안에서 본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 아이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저는 그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저의 결정에 대한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에게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시 예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갔지요. 방학이 끝나고 캠퍼스로 돌아가자 비비엔은 저의 양면적인 삶을 금방 눈치채고 성경의 구원과 크리스천의 원리를 나타내는 두 번째 다리의 그림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0: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0: 혹시 질문 있니?
1: 아니, 지금은 확신이 들어.
0: 답을 찾아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영을 위한 양식이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해.
1: 고마워, 비비엔. 그 해에 성경은 제게 생명을 띠고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부족했죠.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저했습니다. 두 분이 이해하거나 찬성하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다리에 관한 그림을 보여드리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는 주의 깊게 들으셨지만 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게 아버지가 귀가하셨을 때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진리를 전해드렸습니다.
2: 이게 다 무슨 뜻이니, 샌디?
1: 제가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2: 너 그동안 무엇을 읽고 있었던 거야?
1: 성경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모두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 네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희생해서 너를 대학에 보내놨더니 그런 미친 생각들에 빠져서 되돌아와?
1: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지요. 비비엔은 다음 한 해도 저를 양육해 주었고 나중에는 저도 선교회에서 학생 리더가 되어 컨퍼런스와 수련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졸업 후에도 저는 남아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콜로라도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근무 제의를 받았습니다.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야, 아버지.
2: 거긴 뭐가 있는데?
1: 선교 본부가 있어요.
2: 그럼 옮기기 전에 집에 한번 들릴 거니?
1: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콜로라도에 가면 오고 가기 너무 먼 거리니까요.
2: 거긴 아는 사람이 있니, 샌디?
1: 아니요, 한 명.

0: 것도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을 사귀겠죠.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주하는 것은 어떤 면들, 즉 살집을 구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면에서는 대학생활의 재현이었지만 저는 꾸준히 영적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덜고 남자를 사귀어서 안정을 얻고 싶은 목적으로 소개팅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저는 혼자였지요. 그러다가 새로운 선교회 스태프들을 위한 열흘 동안의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랜디를 만났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랜디?
1: 아, 캘리포니아요. 전 이제 막이 선교회 들어온 신참입니다. 아, 근데 샌디 자매는 어디서 오셨어요?
0: 인디애나주의 아주 작은 마을이요. 예전에 해병대에 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복무하셨어요?
1: 원래는 3년 복무로 들어갔다가 20년을 지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했죠.
0: 선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5일 동안 저는 세미나에서 맡은 제 책임 때문에 랜디와는 거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세션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를 주목해서 관찰했죠. 몇 번씩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운동 경기에서 스텝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의 유머 감각을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열흘은 금방 지났고 그는 떠났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며칠 휴가를 내어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랜디에게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는데 참 유쾌한 메일이었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는 서로 위트가 넘치는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이메일을 믿을 만한 제 친구들에게도 발송해서 그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2: 그 형제 아주 재밌네, 샌디. 오직 인디애나 시골뜨기 아가씨만이 세미나 마지막 날 자기 이름을 까먹을 수 있지요라고 쓰다니.
0: 우리가 자신의 결점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했었는데 그때 내가 농담으로 그걸 적었거든. 먼 거리에서 교제하는 건 너무 힘들다.
2: 교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기다리면서 지켜봐.
0: 그런데 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진 않아.
2: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샌디. 내 생각엔 네가 이 교제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할것 같아.
0: 우리 사이의 이메일 교환은 계속되었고 저는 편지에 성장 과정과 대학 때 구원받은 일이며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훈련받았던 일들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를 밝히지 않고 힌트가 될 만한 암호만 적곤 했지요.
1: 안녕하세요. 인디애나 시골 아가씨. 아마 자매는 39살일 겁니다. 자매가 구약 성경의 권수에 매혹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신비주의 소설 써볼 생각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코치님. 제차 수리비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신 거 고마워요.
1: 친애하는 귀족적인 자매님, 저는 지난 4개월간 캠프 펜들리턴에 있는 부대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명의 해병대원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요.
0: 형제의 영적인 여정을 나누어줘 고마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오래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겐 그저 놀라운 말씀이에요.
1: 자매의 가족은 인디애나에 있나요? 저희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저는 사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아, 너무 당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0: 얼마 후 저는 복합적인 이유들을 들어 답장을 썼지요.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게 맞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단지 결혼을 위해 결혼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을 그리 많이 만나지 못했네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의 기회가 온다면 단지 홀로 지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위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형제는 왜 결혼을 안 하세요?
1: 제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도 기꺼이 대답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12페이지 분량의 제 문서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과 사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철학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아직 인도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이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자매가 말한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해요.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전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3: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커플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방법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붙드시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직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현주,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영경,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늘의 해와 달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태양이 자신의 창조주를 찬양한다 입니다. 시편 148편 3절은 다른 창조와 더불어 특별히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무합니다. 참으로 우리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혹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쉽게 그저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론자인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발견된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태양의 소리 파동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의 진동들은 태양 표면이 움직일 때 측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글거리는 태양 표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태양이 실제로 종처럼 울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태양이 아주 다양한 주파수로 울리기에 수백만 가지 공명 형상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실로 태양은 창조주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소리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자들 위해서 밝혀진 일입니다. 달 또한 자신의 노래를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이 창조물인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을 그저 비유적인 말로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학자들이 마침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축적했을 때 그들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 광고 방송이나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는 행위 없이 이렇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이겨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한다고 하는 바로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이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믿음의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오늘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장난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진이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방패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다윗의 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다윗의 별 속에 삼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여덟 개가 있죠. 작은 삼각형 여섯 개, 큰 삼각형 위로 아래로 두 개, 여덟 개. 그리고 그 속 안에는 육각형이 있어서 별들만 치면 이제 일곱 개의 별이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친숙한 별이 또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유다라고, 주드라고 써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 가슴에 달아서 이 나치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영 사라지고 멸망하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보다 3년 뒤늦게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정부가 없이 임금이 없이 방황하던 이 민족이 드디어 독립을 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은 온 세상에 다양한 분야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놀라운 민족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이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존중하는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청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친 나라의 영웅으로 부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된 이후에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방적으로, 안보적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워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굉장한 복들을 누리게 했는데 다윗은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한 희로애락을 경험한 임금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당한 민초들의 리더였었고요. 왕으로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듯한 여러 가지 고통과 기쁨과 축복들과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화려함과 호사를 누려보았고 광야에 쫓겨나 굶주림과 고독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12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야 했던 굉장한 불운한 삶을 청소년기에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부득이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목동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장군으로, 그리고 문학가로, 임금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 가만히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성경을 읽던 모습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어머님은 뇌출혈로 8시간을 혼수상태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새벽에 홀로 돌아가셨기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복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되신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남기고 싶은 말들,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말들을 전달하고 세상을 떠나는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손주들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남김없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작별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평상시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과연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유언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선 왕으로 이제 솔로몬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텐데 아버지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3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의사가 사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이 유언의 말씀을 전하셨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회복될 줄 아시고 유언의 말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어찌 보면 조금 유가족들이나 천국에 이미 들어가신 그 성도님은 마음이 조금 아쉬웠겠다. 내가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에 이 주어진 하루 이틀 삼일 수일간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다 전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아마 유가족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 드신 우리 교회 부모님 여러분들 조부모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평상시에 그런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 우리 조부모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또 자녀들은 평상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양쪽 방향으로 어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르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땅에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내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이 유언하는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3절, 4절 첫 번째 유언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또 두 번째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 4절입니다. 3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강건하기를 바랬고요. 둘째는 너 남자다워라. 개혁성경에는 산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는 남녀 나누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을

0: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남자임을 보이라는 이 의미가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입니다.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은 그냥 남자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갖 인생을 다 경험했습니다. 왕이었고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남편이었고 많은 아들들을 거느렸던 아버지였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도 나처럼, 이 글자는 없어요. 성경에 너도 나처럼이란 말은 없지만 내가 살아왔듯이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측면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진정으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은 이러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 아들, 내가 왕이 될 테니 국방력을 강화해서 주변 국가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도록 국방을 강화하거라.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예산을 잘 준비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라.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더 강화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잘 저장하고, 이런 측면으로 다윗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하면 국방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 모든 나라의 크고 작은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강하고 강건하고 남자임을 보이라는 것은요, 체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장군답게 나를 닮아서 싸움도 잘하는 용사가 되라는 그런 측면의 강건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4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는 둘도 없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수일 전에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세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왜 한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슴 뜨끔한 얘기예요. 물론 이 말에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군이 떠난다면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차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안팎으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대입에, 취업에, 회사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경쟁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준비하라, 무엇을 구비하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은 우리나라 모든 것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들의 당면한 이런 현실의 상황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어떤 실력보다 구비해야 될 실력이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를 지키시고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서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4절에는 구체적으로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켜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쟁이면 전쟁, 국방, 외교, 안보, 경제, 왕으로서 정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형통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역량,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약속되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로, 대학 진학, 모든 영역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동일한 말씀, 약속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실력이다, 이 측면에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소유되기 원하신다면, 자, 저는 이 믿음도 지, 정의 세 영역에 건전한 균형을 이룬 믿음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지, 이성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바르게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감정적인 영역에 말씀을 기쁨으로, 감동으로 받는, 그냥 건성으로 맹숭맹숭하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감동 있게 이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정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겠다는, 삶에 실천하겠다는, 이행하고자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지, 정, 의의 믿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오늘 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지정의 온전한 균형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부모의 책임, 자녀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강건, 이 강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하자크란 말은 굳세고 강건한, 튼튼한, 견고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몸을 강건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강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하자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내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남자임을 보이고 오늘 이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 어린이들 남자답게 씩씩하게 성장할 줄 알기 바랍니다. 네, 남자다워야 돼요. 특별히 믿음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남자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제다운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다움을 보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아담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북다,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란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a man입니다. A man 또는 a man, 남자 또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남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굳센 남자가 되라는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 여러분들 남자다운 이 굳건한 믿음을 지내서 4절에 이르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남자는 믿음을 지닌 이 영어 성경으로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Shew thyself a man 그랬습니다.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자 남자임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새로운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내가 남자임을 증명해 보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형제 되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성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라는 말씀은 모든 주님 안에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제외된 게 아니고요. 모든 남자들 이 강조하고 있듯이 믿음에서 대장부가 되라. 굳센 믿음으로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이전보다 잘 먹고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체력과 정신력은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쉽게 연약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남자다움, 영적인 측면에서 산의 대장부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남자임을 보이는 우리 자매님들도 이 믿음으로서는 대장부임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에 닿을 때마다 자주 청년들에게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또 저런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도 김정민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나 가진 게 빚밖에 없다. 그래도 결혼하겠냐. 결혼해서 지금 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제가 다 봤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광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우리 네 남자들이요. 결혼할 때 집착만 하고 은행에 돈 쌓아놓고 나한테 시집하라 한 사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네 사람 전부 다 똑같아요. 경제적인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 사역자 네 사람 자녀들 얼마나 귀엽고 사모님들 귀한 사모님들 얻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돈 많은 신랑감 찾으려고 힘쓰는 분 있지 않겠지만 돈 많은 신부감 찾는 신랑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돈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생각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과연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이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폭력이 난무하고 또 선정적인 대중매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잠언 12장 1절에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교회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는 것은 억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잠언 12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들 있었어요. 그치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예. 골로새서 1장 18절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런 거였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 때 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면 그냥 신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신이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들었다 하면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요. 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만들었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 이러면 예수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잘 못 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어요. 또 누구를 위하여? 눈치챘어요? 요한이 눈치 빨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금방 언어는 저 하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러니까 좀 이제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싶을 텐데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뭐 그림 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6: 사각 같아요.
5: 사각 뭐 같아요? 사각형 같잖아요.
6: 조그만. 잘 그리시네요.
5: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 보이는 부분이죠. 요 부분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이 뒷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랬어요. 맞아요. 점으로 그리는 걸 이렇게,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점으로 그리면, 이게 어떤 상자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점으로.
6: 진짜 보인다.
5: 그러니까 어때요? 입체적인, 딱, 입체 상자가 드러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니까. 그래서 이걸 약속을 해요, 우리끼리. 저쪽을 봐라. 예나야, 예원아, 이쪽을 보자. 까만 선은 눈에 이걸 실선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선을 뭐라고요? 점선이야, 점선.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 상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상자를 뭘로 바꾸냐? 지구를 바꾸보세요. 지구로.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요, 무슨 색깔이에요? 아, 지구. 아, 파란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구는요, 지구는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여요. 예, 파란색, 초록색 섞인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물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나무도 있어서 저 우주에서 보면 파란스름하게 보여요. 다른 것은 달은 그렇게 안 보여요. 색깔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의 파란선은 이게 보이는 색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구름은 하늘에 보이잖아요. 네,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면 또 햇빛은 사실은 눈으로 보면 아무 빛도 없는 것지만 햇빛 안에도요 일곱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일곱 가지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햇빛이 이건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죠?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프리즘으로 딱 비춰보면 이런 무지개 몇 가지 색깔이 몇 가지 나와요? 무지개가? 예,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 나오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은 색깔이 진하고 연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햇빛도 프리즘에 딱 비춰보면 색깔이 일곱 가지 색깔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햇볕이 어떻게 일곱 가지 색깔이 나와? 만약에 햇빛 없으면 전부 다 깜깜해요. 저기 파랗게 보이는 거 있지요? 불빛이 있으니까 파랗게 보이죠? 완전히 깜깜하면 전부 깜깜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빛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맞아요.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또 전자 그래프로 하면 또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전자 그래프. 이렇게 삐지삐지 보이는 걸 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이거 마이크 시술 하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그 소리로 귀로 듣고 안 한대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아 소리가 크구나 작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가 보여요? 안 보이죠? 악령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지금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근데 그걸 성령인데 예수님의 영이 보여요? 안 보이죠? 천사가 안 보이죠?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나무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도시도 사람도 다 있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그런 거 말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마귀도 안 보이니까 어떤 이 안 보이니까 뭐로 표시한대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 점선으로. 약간 이 지구에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보면,

야, 어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부자되게 해줄 수도 있고 인기도 얻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해주면서 교회도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요. 교회도.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예수님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 알아요? 겁나오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그런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런 교회는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해요. 진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거제사 문제가 죄와 사망의 왕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은요, 이 마귀도 사실은요, 예수님에서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 나중에 멸망하는데, 여기에 영원한 분, 영원이라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안 보이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도 태깅이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보여줬잖아요. 목사님이 태깅이보다 커요. 그럼 목사님이 태깅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태경이가 목사님을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이 되어서 태경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요, 부활성천하셔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여름 안에 오신 거예요. 요한아, 이름 안 불렀다 했는데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도 난 다스리는 나라도 눈에 안, 사실 안 보이죠, 이렇게.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주받아 죽었지? 에이, 실패야. 별 볼 일 없어 하고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얼굴에 주먹으로 때렸어요. 나는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볼 때는요, 믿으려고 안 해요. 전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천지 만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수많은 지금 우리 지구에 72억의 인구가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에 복음이 전거되면 이 사람들은요, 십자에 지신 예수를 믿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여기 같이 섞여 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 누가, 근데 얘가 표시를 이렇게 했지만 누가 예수를 믿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느냐면, 자, 오늘 교회 얘기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자, 빨간

0: 빨간 소리 얘기할게요. 이 빨간 소리 뭐냐면 의와 생명이 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이고 의와 생명이 왕인데 이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눈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노? 그런 거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사람이 지어낸 거야. 그런 거 거짓말이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런데 예성이는 믿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제 사람을 하나 그려볼까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 네.
0: 자, 이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로 그림, 뭐 점선으로 그리면 돼요, 교회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요, 머리가 누구냐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예. 자, 성경 다시 찾으세요. 오늘 요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래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진짜 이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랑서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누가 만들었느냐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뿐이에요, 교회.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 주고 산 지구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계세요, 지금.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대장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대장 아니에요. 선생님도 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대장이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아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예수님에서 만들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질문 다시.
2: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느님은
0: 알죠? 그럼요, 다 알죠? 그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호야? 지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지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지호 마음에 믿어져.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을 했대.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주에 본 말씀 있죠?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72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 중에 죄와 사망의 왕 아래 다 태어났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옮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1: 예수님이
0: 나의 머리가 됩니다. 그럼 머리는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귀로 보고 뭐 말을 듣고 입으로 목하는 모든 것은 머리가 지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한 분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언제나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공부할까요? 말아요?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오늘 좀 지각했어요. 그죠?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다시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아,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예수님, 에이 저리 가세요 하고 십자에 죽어버린 그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어떤 머리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명령하고 지시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세요. 이걸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마귀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선한 일에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합니다. 어떤 분이 70년 동안 세탁소에서 손으로 옷을 빨고 또 말리고 다리는 힘들 일 하다가 86세가 돼서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수입을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오셀라라고 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분은 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15만 불을 가까운 대학에 기부를 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분의 아낌없는 기부에 감명을 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기부에 동참해서 장학금은 이분이 낸 기금의 3배로 불어났대요. 부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임을 잘 알았던 분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세 부자들, 부한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가르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부를 돈이나 또는 다른 형태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바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믿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면서 너그럽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가진 것을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가서 빈손이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충족에 이르는 길이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분처럼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열심을 내십시다. 오늘도 아낌없이 베풀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어떻게 더 큰 만족을, 더 큰 기쁨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감사드리며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바람, strong desire, 혹은 간절한 소원, strong wish를 뜻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삶에 동력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열망이 다 동일한 것일까요? 모든 열망은 다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망 중에는 건강한 열망도 있지만 위험한 열망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열망은 위험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열망은 아름답고 열매가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분 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혁신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부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모의 근발을 가진 30대 초반의 CEO였습니다. 이분의 열망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앙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주로 중퇴를 많이 하니까 본인도 중퇴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항상 검은색 터틀 네크 이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스티브 잡스가 평소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테드에 나와서 멋있게 강연도 하고 전문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만든 회사가 테라노스라고 하는 의료기술 회사였습니다. 피 한 방울만 보내면 260가지의 병을 진단해 준다고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회사를 세웠어요. 이것이 발표되자 굉장한 반향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인 월그린과 계약을 하게 됐어요. 헨리 키신저나 조 바이든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인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90억 불까지 늘어나는 $9 billion 큰 기업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INC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여러분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The Next Steve Jobs 8 Women Who Could Own the Future 장차 미래를 장악할 8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다음 차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와 같았던 분이 작년 6월달 그녀가 만들었다던 모든 것이 가짜로 판명이 나면서 회사가 문을 닫고 90억 불의 자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여자 스티브 잡스에서 사기꾼으로 전락을 하고 지금은 크리미널 처지로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열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기술을 함부로 허용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허영심이 가득 찬 성공주의가 그분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한 명의 혁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테드에 나와서 강연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그 발명품을 만들 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8th grade, 8학년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슈브햄 바네지라고 하는 벨지움에서 4살 때 이민 온 남자였습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2억 8,500만 명이 시각장애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런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90%가 개발동항 도상국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상당 숫자의 아이들이 제3국에, 즉 개발도상국에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점자 프린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대를 구입하면은 하려면은 2,000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몇 달치 생활비를 부어야지 겨우 한 대를 살 수 있는 이런 케이스니까 아이들이 그 프린트기를 가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네즈라고 하는 13살 아이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마음의 열망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인 레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점자 프린트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레고는 비싸지 않는 것이니까 웬만한 프린트 만드는 가격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운 그 연구소가 브레이고 랩스라고 하는 지금도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점자 프린트기를 생산해내는 전 세계에 생산해 파는 엄청난 판매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CEO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발 도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프린트기를 단 1불에 판매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제3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시각장애자들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망이 있는가 하면 어글리한 열망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열망이 있는가 하면 소모적인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열망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고 두 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떠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열망을 소유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한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남길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열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는 곳이 어디일까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오래전부터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원래 원어가 에피포티아라는 이 단어는 갈망한다, 열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Strongly desire, on great desire. NIV 성경은 longing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을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을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로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한 길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만 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아스팔트를 까는 것처럼 땅을 파고 모래를 붓고 자갈을 붓고 위를 단단하게 만든 후에 네모난 돌을 깔아서 그렇게 만든 길이에요. 이와 같이 만든 로만 로드가 로마를 중심으로 8만 5천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지 못할 곳이 없도록 길을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의 중심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세계 각 곳으로 복음이 뻗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허브를 만들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열망은 단순한 열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펼쳐나가게 할 것인가? 이 잘 닦여진 로마 노드를 통해서 온 세계 일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뻗어나가게 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일평생 소원이요 바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 세월 그 숱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때 바울의 나이는 노년이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서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식게 마련이에요. 돈을 향한 열망, 성공을 향한 열망은 금방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주신 진정한 차원의 복음을 향한 열망은 결단코 꺼지지 않습니다. 초기 교부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그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비숍을 역임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연료로 하는 열정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십자가 사랑을 연료로 해서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 중심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삶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지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매핑,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무작정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을 헤매게 되고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클리어하게 그려놓고 내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나아가야지 여러분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도시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센터가 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도시였죠. 세 번째 도시가 스바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스바나가 어디를 말할까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스파니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말로 바꾸게 되면 히스파니아, 이 히스파니아에서 나온 영어가 히스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미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멕시칸이라고 부르는데 무조건 멕시칸이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한국분은 맥장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용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그분들이 상해하죠. 히스패닉, 히스파니아, 이것이 바로 라틴 말에서 스바나라는 뜻입니다. 스페니쉬로서는 에스파냐라고 부르고 혹은 이 나라가 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페닌슬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페인은 사도바울 당시 때는 유럽의 서쪽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즉 땅의 마지막 끝을 스바나로 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로마를 갔다가 로마 교회가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교회를 통한 선교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선교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훌륭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땅끝 분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에서 우리 선교의 마지막 지점을 땅끝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All Nations, 모든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예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 막연하게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선교는 무대보란 선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일정을 쭉 보시면 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터키 지역이죠. 2차 선교 때는 유럽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도라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쪽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까지 갔는지 아직 가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 마립에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분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가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그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에서 에베소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이 모든 픽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0: 없이 아무런 그림 없이 무작정 떠나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바로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내려가야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착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빨리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초조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봐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사막에 사람의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이젠 살았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든지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가도 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발자국만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되어서 이분이 비로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그 발자국이 바로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어요. 본인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고 대발범에 따라가니까 결국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별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에 걸어갔더니 본인이 원하는 도착지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밟았던 발자국을 계속 반복해서 밟아가는, 내가 행했던 일을 리피트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지자리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는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보지 아니하고 나의 발자국만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삶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고 달려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맵이 필요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지도죠. 두 번째로 삶의 중심축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중심축.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곳이 하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려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보였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로 작정한 결사대 40명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바울이 가이사라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면 잡히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26절 27절을 잠깐 보시면은 maybe 1차적인 이유, 외형상 보여지는 이유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리고 그 내용을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일반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마 그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던 기록은 오늘 본문과 다른 케이스예요. 그때 방문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난 이후에, 즉 이방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더구나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모았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와 같이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교회와 예루살렘교회의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알력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줌으로써 이방 교회들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당신들을 케어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탄압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헌금 전달하는 것만이 예루살렘 방문의 이유의 전부라면 사실은 꼭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편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연유는 단순히 헌금 전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즉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마더처치였어요. 복음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스틸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모든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부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다시 복음의 출발지였던, 복음의 모태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선교 보고를 다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보내줌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떠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른 순서였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 사역과 선교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는 복음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있기 때문에 올 여러분까지의 삶의 중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 삶과 사역의 중심축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갖추어도 우리 심령의 중심이 무너지면, 영성의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인생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잔잔한 호수같이 고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던 광풍이 불기도 하고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온 땅이 요동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온 땅이 소용돌이 칠 때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믿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I don't think so.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을 붙드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소욕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붙잡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의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흔들리면 다른 걸 다 가져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사역을 아무리 많이 전개해도 그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크리스찬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마블 코믹이라 그래서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죠. 뭐 스파이더맨이니 아이언맨이니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그런 영화 없었어요. 닥터 지바고 같은 이런 아주 고상한 영화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영화 같은데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만든 그때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장군이 어린 소녀 타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타니아가 가장 대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타니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는 불이 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중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얼버무렸을 때 장군이 다시 되묻습니다. 헤어지게 된 정말 이유가 그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타니아가 차마 입 밖에 내고 싶지 아니었던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실토하게 되죠.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군이 그 어깨를 두들기면서 말을 해주죠.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마. 그 자는, 즉 손을 놓았던 코마로버라는 그 자는 내 친아비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가 진정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소용돌이 쳐도 너의 손을 놓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불이 나고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아무리 주변이 혼란해도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굳게 자기 자녀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버지지 결코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할 아버지가 계신지요. 세상이 결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존재했던 친구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최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임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을 이루어 가려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도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축복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열망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로 로마를 향해 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러 간다, 너희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가스펠이란 단어를 거기다 넣었어요. Fullness of the blessing of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가지고 갈 복의 내용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면은 사도바리 로마서를 기록할 그 서두에서 방문 목적을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리함이라고 밝혔어요. 사도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누어야 될 축복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걸 여러분께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혜택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나서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와 대면했을 때 했던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130세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나그네 길이었음을 밝힌 후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나이 130세가 되어도 축복할 것을 가진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뺏겨버렸어요. 모든 건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의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어요. 세상은 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래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사시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잠깐 반짝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지는 모르지만 금방 사그러지는 모닥불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나라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소중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2, 3,

오늘 우리는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죄들이 발견되어지며 그 죄들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상태들을 보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에게서 범해서는 안 될 범죄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덮어버리거나 입이 가벼운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 다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 왕에 찾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형제의 잘못한 것을 볼 때 나에게는 그런 범죄함이 없는지 경성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성한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아침 오전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예외 없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이어졌던 오전 성경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제 선곡 가운데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행실을 바르게 해야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행실을 바르게 하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하는지에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한때 미국 상원의 차플린이었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크리스티애니티가 처음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하였을 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그리스 땅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philosophy, 철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럽의 로마 제국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무엇이 되었는가? 여러분, 뭘까요? 자, 그는 인스티튜션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직, 시스템, 제도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영국 땅으로 옮겨졌을 때 영국에서는 크리스티애니티가 무엇이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컬처, 문화가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문화. 그 기독교가 이제 영국 땅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크리스티아니티는 무엇이 되었는가? 그가 지적하기를 이 땅에서 크리스티아니티는 엔터프라이즈가 되었답니다. 뭡니까? 이게 사업입니다. 기독교 사업, 선교 사업, 교회 사업, 구제 사업. 잘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금 그 원래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제 저녁 리플렉션 타임에 그럼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상호 임재함,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호 임재,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변질시켜 나갑니다. 그죠? 돌아가야 합니다. 자, 리처드 하버스는 여기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시작한 그 기독교가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그 크리스티애니티가 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었는가? 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통제가 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통제. 우리 한국은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같은 민족끼리 참 잔혹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 상태로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 참 각박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잠시 좀 잊고자 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 역사 속에서 참 보석 같은 귀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크리스티아니티가 한국 땅에서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 시게 한번 해주세요. 그럽니다. 네. 근데 그 시게 한번 찬양하고 났더니 아 그냥 속이 후련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연 중에 쓰는 그 언어 이면에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칫 카타르시스 혹은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있을까요? 참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죠? 단기 선교를 같이 가봐도 그렇고요. 뭐 교회에서 김치를 담궈봐도 그렇고요. 뭐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것들을 우리 교인들은 참 즐겁게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매사에. 목사님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교인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죠? 때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교인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교회가 사람들의 나간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있던 정신도 못 차리게 할 때가 얼마나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요? 마치 오즈의 마법사 그 커튼 뒤를 보는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그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열심 뒤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뇌암에 걸린 환자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창고라도 붙여놓으면 왠지 그 반창고가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이 마치 그처럼 플라시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통제는 실질적인 치료가 아니고 저 일순간의 고통 완화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아니티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그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잠시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 완화제, 예? 그것의 역할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린 자칫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고 그곳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지만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죠? 뜬구름 잡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Down to earth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up in the air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이 두 발을 여러분 이 땅에 든든히 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코스타 선포된 말씀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떠나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갑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 만큼 중요한 것은 정착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 정착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떠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실 떠나긴 떠나겠지만 타오래가지고 떠날 그곳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그런 현실 도피주의자로 이 땅을

내가 몸담고 있는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교회 행사를 세련되게 치룰까 고민은 많았지만 우리 가운데 왜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썬데이 하루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또는 주중에 우리가 소위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잠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그 시간, 소위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열심이었지만 자칫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또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그 모든 시간, 즉 생활, 신앙에는 우리가 자칫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못지않게 생활신앙, 우리의 그 생활 자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일상이 신앙이 되는 그 생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능했지만 실천신학이 빈약한 교회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라는 게 뭐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믿음대로 움직여주는 행동의 도구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추상적인 철학적인 어떤 말씀에 만져지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런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답니다. 행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목수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도 사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참 엄살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목회가 어렵다고. 근데 노트북 컴퓨터 펼쳐놓고 이런저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 거 물론 어렵죠. 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건 못지않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은 좀 줄이고 행동을 늘려가야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법정스님 또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는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애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우리 교계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 돌아가셨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담임했던 해당 교회만의 관심에 그칠 뿐입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은 결과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씀 묵상, 신앙 고백 중요한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조직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질문은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냐? 그 숟가락을 들고 있는 이 손이 손으로 먹을 밥을 먹는 것이냐?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행위, 실천, 행실 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나그네, 또 임시 거류민, 여행자, 순례자, 소저너,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언어이죠. 그죠? 정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0: 여러분. 우리는 현실 도피하는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그죠? 야, 한참 세상에 태어났더니 별 희한한 세상이 다 있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든든히 이 땅에 두 발 딛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그리고 머리가 가시관에 쓰여지고, 손과 발이 못 박힙니다. 평생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던 그분이 못에 박히는 사건. 근데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힐까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두려웠는가? 왜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움직이는 발, 그게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만 좀 손 좀 놀려, 그만 좀 돌아다녀,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꽃 피우니까, 내가 가는 두 발로 디디는 그 땅마다 평화와 생명이 꽃 피우니 제발 그만 좀 돌아다녀. 예수님의 손과 두 발이 못 박힙니다. 그렇죠? 그만큼 행동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동할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배타심을 넘어서 우리가 환대, 호스피탈리티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로서 짐을 가볍게 하고 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화해 제사장들이 되어서 경계를 가로짓는 사람들로 살자. 이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배타심을 넘어 환대 사람으로 사는 나그네가 되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떠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이 짐승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먹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예? 베드로에게는 그걸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배척했던 음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요. 이제 베드로에게 성장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스터의 그 다음 단계의 껍질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상적인 태도는 폭력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저지른 잔인무도한 행위는 그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보고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입맞춤과 애정이 결국 따귀를 때리는 것으로 변화되고 서로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만남이 파괴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에 내려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BBN은 방송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소개하는 복음 대화방이 있고요. 신학교에 준하는 교과 과정을 설립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BBN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역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정보도 얻고 친구도 사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저희 BBN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하는 저희 방송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실 때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나 홈페이지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의 한 간증입니다. 10년 전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때입니다. 그 당시 그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돌출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3일 만에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5일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주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자기 자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그분이 바라는 대로 해결되고 그분 자신은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모순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터진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